0: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개역성경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 믿고 계십니까? 그 어떤 행동일지라도,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일지라도, 그 어떤 물질과 선행이 투자될지라도, 나 개인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흠정역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자, 드러낸다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환히 밝혀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서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밝히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나타내 보일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라, work out, 일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몸의 구원, 질병 가운데, 이 세상의 환란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뵐 때까지 이 몸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완전히,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주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즉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데, 오늘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행동으로, 일로서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2절을 읽으실 때 잘 관찰하시면서 바울의 심정으로, 또는 이 수신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랐던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출장을 가셨다.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때 꼬마들이 다 모여서, 야 신났다, 우리 보고 싶은 영화도 밤늦게까지 TV 켜놓고 보고 이것저것 먹고 태먹고 시켜먹고 마음껏 놀아보자,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가 우리를 감독하고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없을 때는 평상시도 자유가 있지만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듣자 하니까 지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전처럼 순종하는 그 강도, 순종하는 그 열성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고 12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서 읽어야 될 수신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고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태리 로마의 감옥에 있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빌립보, 터키에, 오늘날의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서쪽으로 기울었다고 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 떠났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사역자들이 있든 없든, 또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들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 예를 들어서 지휘라든가 성가대 찬양대 대장이라든가 집사장이라든가 어떤 부서에 한 책임자가 있든 없든, 계시든 안 계시든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게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토픽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세상의 정세와 흐름에 따라서 민감한 문제들을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이슈 중심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것을 제가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가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반드시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비록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불신자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를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구분점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달라져야 할 행동 규범이며 우리 삶의 바깥으로 나타나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악할 수 있고 불성실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 삶의 태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본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잘 되는 나라, 사회, 국가, 민족, 학교, 단체, 가정은 기본이 잘 되면 큰 어려움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기본. 그 기본은 무엇이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람이 없으면 방종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를 떠나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순종하기를 바울 사도가 간절히 권고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이 순종의 문제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 헌신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자세와 이 마음과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시는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사울이라는 초대 이스라엘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대언자가 부탁할 때에 자신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방종하고 그릇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잠깐 열어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많이 들어보신 구절입니다.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22절, 자매님들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매님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많은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100번, 1000번의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어떤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첫째로 구원을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남을 돕는 일, 선한 일, 순종보다 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목전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세, 이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순종해야 하는지, 자, 꼬리를 물고 대답하는 그 이유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동으로 삶 가운데 일로서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이라면 이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 이런 단순한 논리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순종해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대답을 내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과 답은 50점짜리 답입니다. 여러분, 50점은 F학점입니다. 6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이유들을 말씀드려본다면,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해주신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요즘 시대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물론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이렇게 없이 하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 사랑이 감사해서.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부모님 생신 때가 되거나 부모님 돌아가신 때가 되면 이미 돌아가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세 번째, 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이 요한일서의 말씀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받으시고 기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사탄과 마귀와 죄악은 점점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입으로 꼭 감사한다는 표현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해야 되겠죠. 물론 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그 의미는 순종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첫째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나의 부모,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미래, 현재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위클리프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단체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이 단체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갖고 있지 않는 부족들을 찾아가서 말을 배우고 문자를 만들어줘서 성경을 번역해서 주는 선교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 이리안 자야나 파푸아뉴기니나 저 브라질의 아마존강이나 밀림 속에 사는 원시인들은 글자가 없습니다. 말은 있지만 자기들의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뛰어난 한글을 만들어주셨는데 이 위클리퍼 선교사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남미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나라 그 부족들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 이 순종이란 말을 번역을 해서 알려줘야 되겠는데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납득을 잘 시켜줄 것인가.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부자 간의 대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야 바로 저거구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있는 마을로 심부름을 보내는데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꼭 순종하라. 순종이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나누지 말게 하고 온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라. 이 선교사님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이 부족들은 아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마음으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두 주인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우리 한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구원을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럼

0: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려면 14절에서 바울이 무슨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자,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모든 일은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서 불평이라는 것은 투덜거림을 말합니다. 헬라어의 의미로 불평이라는 것은 투덜거림을 말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투덜이요,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투덜거리고, 반찬이 맵고 짜니까 투덜이고,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또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길 때 가정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투덜거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을 바깥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은 어떠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구원을 일하면서 나타내 보여야 될 이유는 15절 서두에 이것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어디에서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불평과 시비를 따로 떼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불평. 우리 말 가운데 습관적으로 투덜거리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투덜거림. 혼자 투덜거릴 때도 있고 상대방에게 투덜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 투덜거림은 나보다 지체가 높고 연세가 높고 지위가 높은 분들 앞에서는 잘 투덜거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비슷하거나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하거나 좀 어린 사람들이나 내 지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덜거리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투덜거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일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을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는 조건 가운데 순종 이후로 구체적으로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비는 무엇입니까? 시비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사람과 악의적인 논쟁을 한다. 악의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시비는 시비요? 걸고 넘어진다. 물론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의 권리와 이익이 손해가 될 때는 그 권리를 다 행사해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시비를 이게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 시비의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지상에 역사의 문제로 야당과 여당이 계속 싸웁니다.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들도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지만 나쁜 대통령은 교과서를 바꾼다. 이상한 문구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정치 이야기는 사실상 설교 강단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통령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를 여당을 우리가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성경을 잠깐 펴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시기했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교훈 삼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6페이지, 민수기 1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모세의 지도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항의를 합니다. 이 항의 수준을 넘어서 도전을 하고 있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다 피셨으면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하르의 아들이요 고아스의 손자여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대표적인 세 사람이 우두머리가 250명을 데리고 모세 앞에 섰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었더라. 자, 250명은 굉장히 뛰어난, 말도 잘하고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250명과 세 사람, 고라와 다단과 오는 모세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 도다. 분수에 넘친다 말은 당신들 지금 과도하게 지도력을 행사합니다. 당신들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이런 유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과 모세가 지금 동격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건다는 측면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0명과 3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분수에 넘친다.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몇 명입니까? 약 200만 명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를 다 마치고 양떼, 가축떼 다 끌고 살림살이 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엄청난 무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겠습니까? 부족하니까 모세의 장인이 너 이렇게 어리석느냐, 백부장, 천부장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해결해라. 복잡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당신들 분수에 지나치다. 잘못하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근데 모세가 묵묵무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모세는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까? 회피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5절.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잘 보십시오. 친히 택하신 자 가로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명, 여러분 25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리더십을 주실 것이고 권위를 주실 것이다. 판가름을 짓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50명이 향로를 다 들고 옵니다. 이 향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향기가 상달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은, 아, 250명도 이제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종으로 인정받겠다. 200만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겠다는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250명이 다 죽었습니다. 저기 민수기 16장을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하매. 하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향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18절 자 이제 향로가 250개 들고 온 사람이 성막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0명 따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물러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멸할 때에 같이 서 있는 사람까지 죽을까 두려우니까 물러서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 채로 고동에 빠지며 땅이 그들을 위해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열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땅에 입이 있습니까?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250명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250명뿐만 아니라 49절을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49절. 제가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벌하시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분수에 지나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벌하셨습니다. 지진 나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재산까지 몽땅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에 다시 합쳐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거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고 불평하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나란 일들은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이 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우리 한국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 참으로 좌익과 우익으로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림을 당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인터넷에 어떤 뉴스가 올라오건 간에 누가 뭐라건 간에 꿋꿋한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확신하시고 따라가십시오.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그샘플은 무엇입니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본보기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래도 이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그래도 벌하시지 않으시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만큼 그렇게 엄중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비 걸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일함으로 행동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답게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문제는 사실 우리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순종 모르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삼척동 동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친구들 따라 보면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부모 때리고 부모 거 빼앗고 부모를 죽이는 이 시대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누가 이런 말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하노동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시비 걸고 정부를 향해서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바깥으로 내보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행동으로 말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시비 걸지 말아야 됩니다.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에게 시비 걸지 말고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로 돌아오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5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읽은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으면 딴지 걸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도 야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구나. 성서 침례교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침례교 성도들이 다르구나. 이 말로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나타내 보이면 워크아웃 일해 보이면 나타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어디에 있는 성서 침례교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 옆집에 있는 저 성도는 진짜로 다른 사람과 다른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이 진짜 이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성경 말씀에 순종,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감당한다면 16절도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물질과 온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답지 않게 엉뚱한 일만 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생각할 때 헛되이 수고했구나. 아, 내가 목사로 잘못 가르쳤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 모양이 됐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앞서간 우리 성도들께서 여러분 천국에 가신 우리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헛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한다면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칭찬을 들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들을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어찌 보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래다 죽고 말겠구나. 재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이사 얼굴 보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내가 죽겠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었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저 하나님의 종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당할지라도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분을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우리 앞서간 우리 교회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서간 성도들은 나이로 볼 때 훨씬 더 젊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성도들도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갔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믿음의 앞선 선배들 천국 가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하늘에서 또 예수님 오실 때 참 기뻐한다면 이 기쁨은 그분들의 기쁨뿐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면 이 구원을 일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순종,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말씀의 원칙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 섬길 것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책망의 시 A Sum of Reproach to a Stupid Life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위대하게 보여도 사실 인간만큼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자랑할 것이 죄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와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은 세상 모든 어리석은 만민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청해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9편을 관통하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God's word that everyone has to pay attention regardless of ranks and classes. 진리가 대상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진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청해야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진리에 대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상은 누군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째로 대상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Target. God's word applies to everyone. 1절 말씀해 보니 All the people who live in this world, 이 땅에 사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다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민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이면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들으면 축복이고 안 들으면 저주인 말씀이죠. 세상 법을 보십시오. 어겨서 적발되고 체포되고 벌금 물면서 몰랐어요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법을 몰랐다고 해서 경찰이나 판사가 봐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진리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문 앞에서 지옥이 진짜 있는 줄 몰랐어요 한다고 지옥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나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세를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ttitude. Everyone has to pay attention to God's word. 진리는 귀와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은 힘이 셉니다. 경청하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죠. 하나님 말씀은 경청해야 하고 경청의 표시로 메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용입니다.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Content. God's word has a mysterious taste.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법칙을 초월하는 신비한 능력을 동반합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면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이론보다 더 우리를 일깨우고 거룩한 흥분을 주고 진정한 변화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의 오묘한 깨달음을 통해 영적 각성과 결단과 헌신에 이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뭔 줄 아시죠? 이 베셀 하는 것은 집이고요.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빵집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의 빵인 말씀의 오묘한 맛을 알고 그 맛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맛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말씀과의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말씀 주변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맛난 음식 앞에서만 살아있네를 연발하지 말고 말씀의 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이 살아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적극 동참하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존귀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찮고 비찬한 자는 진리를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고상함은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천박함과 고상함의 차이는 진리의 식별 능력과 진리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하는 간절함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묘한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49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구원에 관한 것이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Salvation, it comes only from God.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어도 죽으면 그만이고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작품입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구원은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람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성취와 업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로 재물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Wealth and achievement cannot save us.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성취나 업적이나 자랑거리가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해봤자 아무도 돈으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누구도 영원히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의 값은 너무나 비싸기에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 ransom for life is costly. No payment is ever enough.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단 하나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값은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만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고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마귀와 지옥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없고 자격 미달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시편 49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Understanding i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wealth and honor.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삶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생각의 자살 수준에 이르게 되죠. 본문의 깨달음은 잠언에 등장하는 명철과 같은 단어인데 인간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고상함과 천박함, 우아함과 무지몽매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며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한계 때문입니다. 존귀하나 유한한 인간임을 12절에 말씀하십니다. Limitation. Man is precious but finite.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지만 유한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때가 되면 죽어야 하고 평생 힘써 모은 재물을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죽고 많이 배우고 성공 출세를 해도 결국 죽습니다. 운동 많이 하고 건강과 젊음을 자랑해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예정된 죽음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그 시기와 방법을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인간은 종교에 받자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두 번째로 깨달음이죠.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20절 말씀이죠.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beings and beasts. 그런데 그 유한한 인간이 존귀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짐승같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며 성공 출세가 아니며 배움의 차이도 아닙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 존귀함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각성, 즉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배워도 깨달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깨달음과 거리가 먼 자들이 많습니다. 깨달음은 학이나 신앙의 연수나 인생의 연륜이나 경험과 정별해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학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도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시편 49편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세상의 깨달음과 다릅니다. 언어의 원리를 깨달으면 좋죠. 외국어를 쉽게 익히고 술술 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원리나 과학의 원리를 깨달아도 학문 세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이미 시편 49편에서 언급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닫는 것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깨달아야 짐승이 아닌 존귀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존귀하신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이 오늘 시편 49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헌신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레엄 목사님은 BBN의 본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입니다. 이분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어린 딸이 뜰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이 아빠, 바이 아빠 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눈에는 먼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복음을 들고 세계를 다니고 있는 아빠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에는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들고 어떤 산을 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아름다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지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영국의 위대한 의학자 심슨경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일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나 교도소에 간 적이 없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2번째 1920년 3월 5일과 4월 1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출발로 민족지의 시작은 순탄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일 쪽으로 신문의 보도 성향이 바뀌었다. 일본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 계획된 일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래도 신문인데 우리 애가 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2: 무슨 해를 말하는가?
1: 조선 글로 씌어진 신문인데 우리에게 유리한 글만 올리겠습니까?
2: 그것이 문제인가?
1: 날개까지 달아준 간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 조진태가 누구인가? 조진태.
1: 조선일보의 사장 아닙니까?
2: 회장, 다이쇼 실업 침묵회 일원이다. 그잔 사업가지, 정치가도 사상가도, 물론 독립운동가도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 예민해질 필요가 없다.
1: 하지만 그자도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 아닙니까?
2: 언론은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언론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잡은 것이 아니야. 그 얘긴 우리가 정부이고 우리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겐조, 나도 물론 그런 염려를 했다. 그러나 만약 겐조 자네 말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정관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0: 예.
1: 어서 오십시오. 오는 길에 누가 따라오진 않았습니까?
0: 예, 그 길은 것은 걱정하지 마시라요. 나만 오는 길로 왔습니다.
1: 자, 여기 있습니다.
0: 가족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이 계시고 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1: 이젠 장모님께서 잘 나눠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0: 가족 걱정 마시라요.

0: 이거 이거 때 아니게 비가 이리 오는구만. 부인 고조이 며칠째 내리고 있는 거이디요?
1: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2: 주인어른!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요! 큰일이요!
0: 아유, 저 이건 무슨 일인데 아범이 이렇게 달려왔네.
2: 아이 그래, 이 창구가 창구에 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요.
0: 뭐 이거 뭐 그래?

0: 비가 많이 오는구만. 일본도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비가 오면 좀 한산하니 우리로서는 비가 오는 것도 괜찮지. 겐조,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1: 비도 오는데 이 앞에 가서 파전이나 하나 하고 오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0: 파전?
1: 예, 조선에선 비가 오면 파전을 즐겨 먹지 않습니까?
0: 그런가? 그렇잖아도 출출했는데. 좋아, 가지.

0: 일본도 지금 비가 오고 있겠구만. 일본과 조선의 거리가 얼마 안 되니 그러겠죠.
1: 고향에 가고 싶지 않나?
0: 고향이요? 아, 그 뭐 가고야 싶지만은 이곳 일이 워낙 빡빡해서.
1: 이제 좀 한산한 것 같지 않나? 언제 휴가를 한번 다녀오지 그래.
0: 아, 감사합니다.
1: 아, 가만 가만. 저자가 누군가?
0: 응? 아니, 누구 말입니까?
1: 저기 비를 맞고 급히 뛰어가는 저 남자 말이야.
0: 유계준인데요.
1: 유계준?
0: 소금을 파는 무역을 한다는데 비가 와서 가나 보군요.
1: 소금?
2: 내보라, 얼마나 들어간 거이야? 도대체 얼마나 창고로 물이 들어간 거이야?
3: 아, 예. 한 발목까지 찼을 겁니다.
2: 뭐이가 발목까지? 이거 큰일이구만은.
3: 그래서 일단 손은 써놨습니다요.
2: 하고 기른대고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이가?
3: 예.
2: 자, 어서 가자. 어서.
3: 예.
1: 인조.
0: 하.
1: 유계준을 감시를 잘하고 있나?
0: 예. 하지만 별다른 것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무슨 일이 안 벌어지도록 말이야. 난 저자를 보면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유계준.

출연 정운석, 신세인,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인터넷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글자를 찍어보면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방송을 들어보면 BBN 한국어 방송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인터넷 방송은 설교 듣기에 들어가서 듣고 싶은 설교를 클릭해서 듣고 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24시간 일반 라디오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교훈, 내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계속해서 BBN 한국어 방송을 들으실 때에 자부심을 좀 느껴주시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벤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벤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벤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벤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2: 제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신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나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힘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어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어심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대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어심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심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푼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4: 제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인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녕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녕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2: 제19장. 나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훼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지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끼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4: 제20장.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미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

0: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주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전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에서 2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모셔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종종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아마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가 싶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밝히고 또 이듯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윌리엄 람센스 경은요, 누가의 글들을 비평적으로 연구한 후에 누가야말로 고대나 또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아마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리라고 봐요. 사도행전은 여러 방면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성경입니다.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은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는 신약성경은 어찌 보면 아주 큰 단절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우스턴이 지적한 대로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사도행전의 비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부활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최종 사건은 승천인데, 그것도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최종 사건은 뭡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그런데 그것은 또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서들과 또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마치 다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깔때기에 말해요, 어떤 액체를 부으면 그것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작은 병에 담기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사복음서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결국 깔때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이라고 하는 작은 병에 담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대선교 위임령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분명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의 배경을 밝혀주고 있고요, 소개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이 제시하는 교회들의 설립 역사를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 서신서들과 함께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곧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가 눈에 보이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영적인 몸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또는 그 열쇠는 8절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핵심 구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고 봅니다. 즉, 1장 1절에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또 끝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자연스럽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기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완성되지 못한 성경이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로마에서 어떤 전셋집에서 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그러면 결론 없이 마쳤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의사 누가로 하여금 그 다음 장들을 지금도 쓰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누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바, 그 행위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세계 곳곳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우리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사도행전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는데 그분은 가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주님께서 계시는 장소만을 옮기셨을 뿐입니다. 즉, 주님은 본문만을 이동시키신 것이죠. 본부만을 이동시키신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그 본부를 가버나움에 두셨어요. 이제 주님의 본부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먼 나라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탁월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탁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은 요한복음에 네 번 언급되어 있어요. 즉 요한복음 1장 33, 7장 37, 39절, 14장 6절, 17장 20절, 22절 이렇게요. 그와 같은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성령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신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런 능력이 오늘의 교회에는 거의 좀 약화되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영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교회의 탁월성입니다. 교회는 전혀 새로운 영적 기구인데 바로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창설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장소의 현저성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나게 되는데 윌리엄 람세스경은 의사 누가가 언급한 모든 지역을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소의 현저성이죠. 여섯 번째, 사람의 현저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무리나 군중을 제외하고 모두 110명 정도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저는 아마도 1세기 말엽에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처음 아마 2-300년 동안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장이 확실히 오늘날에는 완만해졌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는 부활의 현저성입니다. 부활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메시지의 그 중요성이 중심이었고 심장이었고 어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설교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서는 전파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하늘에 계시며 그분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 소개했는데 한 번만 제목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둘째는 성령의 탁월성, 셋째는 교회의 능력, 그 다음에 넷째는 뭡니까?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교회의 탁월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소의 현저성이고요. 여섯 번째는 사람의 현저성, 일곱 번째는 부활의 현저성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 서론 부분, 이제 직접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 누가 저에게 사도행전의 좀 제목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루시는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그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래서 얼마나 그 복음이 불처럼 타오르는지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1장은 특별히 성령 강림을 예비하는 장으로서 간결한 서론과 또 그리고 부활 후 40일간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 또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도를 택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먼저 쓴 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졌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의 후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중단하시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오늘날 서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이제 의사 누가는 어디서 도치문을 사용해서 4절까지 계속을 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자, 3절 봐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어요.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의 출현을 10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출현에서 보여지듯이 부활 후의 사역은 부활 전의 사역 못지않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상그라는 성도들에게 귀하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거니셨던 분으로만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믿죠. 주님은 바로 이 순간도 저 천국에 실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 한 통을 보내왔어요. 그는 일평생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그는 교회가 정말 예배와 모임에 그 아주 철저히 참석을 했었고 또 자신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조차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이죠. 그의 놀라운 발견은 예수께서 정말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진정으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말이죠.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금도 친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의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사실들의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뭐 임진왜란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것과 또 그가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으로 세상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저는 비록 거기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아는 것이 없고 제가 확인한 증거도 사실 얼마 없지만 그저 학교 다닐 때 오늘 배운 것밖에 없지만 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임진왜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명한 증거가 많이 있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역사적 사료와 증거만을 비교해 본다면 임진왜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관한 자료의 비교가 되겠어요? 아마 만배 이상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것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자료가 부족했을까요? 문제는 마음 곧 믿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은 오늘날 하나님을 통해 그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잠깐 부활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성경 중에서 어떤 한 구절이 잘못 해석되고 있음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땅에서 들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주님은 부활로 들리셨습니다. 예, 바로 죽은 자로부터 들리신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논하든지 또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든지 간에 이 본문은 분명코 주님이 죽은 자로부터 들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첫 번째 시간 나누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그 제단 위에 뼈를 사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징조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들이 쏟아질 것을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 말하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비된 그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고 자기 고향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참 좋은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밥도 준다 그러죠. 그리고 선물도 준다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참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네가 간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잘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이 베푸는 어떤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대로 유다로 돌아갔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로 돌아가던 길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게 우연히 이 사람이 뭐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자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있고 그리고 나귀도 그 곁에 있고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가 잡혀먹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이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사역을 참 훌륭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가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을 해서 왕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도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참 그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물 마시고 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벌하셨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에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이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은 또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는 누가 또 그 예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벌을 받게 된 것입니까? 늙은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 누가 전하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그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마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의 입으로 그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괴롭겠어요. 자기가 초대해서 밥도 주고 대접도 잘했는데 결국 또 이 사람을 또 그 심판하는 그 메시지도 지금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도 사실은 못할 짓이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퍼합니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척 슬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일부러 죽게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 실수로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의 문제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는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빨리 전하고 그곳에 주저주저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빨리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난 뒤에 돌아오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상수리 나무에서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늙은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사람은 집에까지 쫓아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첫째 문제는 뭐냐? 예, 빨리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빨리 돌아왔다면 늙은 선지자를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또 늙은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다 보니까 결국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집에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쩌면 긴장이 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긴장이 풀어지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 이제 저 나무 밑에서 좀 쉬고 가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이 사람이 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유다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 잊었는지 상수리 나무 아래서 결국 쉬다가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잘 영적으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잘 넘어지는가 하면 큰 사역 마치고 나서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역이 잘 될 때 잘 넘어집니다. 사역이 힘들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할 때는 영적으로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 일이 잘 진행될 때, 또 특별히 어떤 큰 일을 해냈을 때, 그때 사람이 아차 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그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사도 바울은 왜 뒤에 있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렸을까요? 까닭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목회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예요. 이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아주 평화로울 때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젊은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첫 번째는 이분이 거절을 잘했죠.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바로 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는 이 사람이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18, 19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처음에는 잘 거절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에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깜빡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100%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잘 넘어가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가?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한테 하는 말인가?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100% 다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어이없게도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획에 어떤 변경이 일어났다면 누구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자기에게 직접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또 나중에 어떤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도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을 해야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말만 믿고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느냐?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시점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많이 말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떤 선지자가 떠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시장하고 목도 마른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던 차에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그냥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마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말랐다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유혹에 잘 넘어가는가 하면 강한 욕구와 욕망이 있을 때, 강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성적으로 강한 욕망을 느끼고 있을 때였겠지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은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틀림없이 그 시간 하와는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것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그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재물에 대한 필요가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재물이 남아 돌아갔다면 절대로 그

4장 20절, 24절 말씀에 의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왜 정욕과 탐심이 없었겠습니까? 정욕과 탐심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욕심이 발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매 순간순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역을 잘하고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참 그런 우를 범치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뭐 같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볼 때 베델에 산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여기 보면 한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 살았다 그랬습니까? 베델에 살았죠. 베델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렸습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 지금은 어떤 장소가 되었는가 하면 우상의 집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그 상황에서는 베델이 우상의 집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주로 어디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하면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단보다는 베델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도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 왕이 제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좀 말려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베델에서 살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예, 베델에서 멀지 않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레위 사람들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왔다고 우리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도 정말 자기가 그 왕을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할 자신이 없으면 자기라도 여러분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떠나올 때 같이 따라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마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디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사니까 아들이 맨날 콕하는 흉내를 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아들이 맨날 또 장사하는 흉내만 내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글방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맹자가 그 글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맹모 삼촌 지교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지 예배라도 한 번 더 나올 거 아닙니까? 헌신을 하고 싶어도 더 자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음먹으면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교회에서 멀리 살면 그게 안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0: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 계시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세요. 교회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사람들과 다 멀리 사는 거예요. 30분 내 거리로 다 이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주로 다 멀리서만 오셨나 봐요. 네.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됐으면 여러분 교회 근처를 이렇게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거짓말한 거, 거짓말해서 데려온 거,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은 후에 이 늙은 선지자가 보인 반응은 뭐였죠?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사람의 곁에 놓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좋아한 거예요.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려고 자기 집에 거짓말해서 데려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서 데려왔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하니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이 사람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거기서는 절대로 떡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늙은 선지자가 존중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떤 짓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도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거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내가 저 여자를 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속삭인 줄 아십니까? 괜찮아. 데리고 와서 동침해. 너는 왕이잖아. 왕이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 절대로 모를 거야. 다윗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하고 말았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거짓말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빠져도 괜찮아.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 같은 사람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르면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의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했는지 분명히 들어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그렇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가 사실 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벌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죽임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공적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는 이 사적으로 죄를 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또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 왕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더니 결국 지가 먼저 죽었구만. 그러면서 아마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소식 듣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자기의 잘못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과감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 나는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죠.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고약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는데 오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욕망은 이 땅과 현재의 시간에다 자신을 묶어두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결혼이나 자녀, 손자, 여행, 직업, 친구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선물들을 즐기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위의 것에 집중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진정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영원한 안식, 그리고 쇠하지 않는 기업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신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꼭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느슨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진리의 사랑, 십자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표적과 기적과 그런 거 보고 안 갑니다. 꿈과 비전 보고 안 가요. 왜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그 내용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에서 다룬 게 뭔데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로 모으신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있으면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그거 빼놓고 다른 기적과 표적을 쫓아간다고요? 그게 미혹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시작과 끝, 후반부 말씀입니다.
0: 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 그럼 민족과 민족이 왜 싸워요? 나라가 나라 왜 싸웁니까? 더 획득하기 위해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로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전쟁할 수도 있었어요. 남의 걸 약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희예요, 유희. 전쟁을 장난삼아 한다니까요. 게임이에요. 모든 삶이 재미있게 한, 재미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에 무기 만드는 군수업자들이 정치권의 로비에서 그래서 무기 팔아먹고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는 곳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이걸 알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끝이 났다는 것을 알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적이라.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런 자연재해만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재앙, 환경오염, 핵무기, 핵발전소 이런 것들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입니까?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 오염된 거 한번 보셨어요? 페트병 떠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분리수거 좀 잘하십시오. 예배당에서도 그 페트병 둥실둥실 떠다니게 섬 전체를 뒤덮어요. 강을 덮고 바다를 뒤덮고 있어요. 그 플라스틱 그거요. 100년 동안 가도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자연재앙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땅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땅은 못 살 곳이란 말이죠. 재난의 시작이에요. 9절. 이제는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만이 재앙이 아니에요. 무슨 재앙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속한 증거가 세상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환란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란 받고 있습니까? 혹시 안 받고 있으면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굉장히 좀 부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뭐 손자도 있을 거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제 모아 아이들 다 자녀를 모아놓고 이제 유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자리예요. 그럴 때에 너는 큰 아들이니까 조금 더 하고 너는 뭐 작은 아들이지만 뭐 엄마 아빠 모셨으니까 유산을 좀 더 주고 뭐 이렇게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제 뭐 밥을 먹고 살만한 정도 된 사람이요, 다 자녀들 다 그렇게 밥을 다 똑같이 밥을 먹고 살만한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뭐 유산 안 받아도 밥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산을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보험자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썩어질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만약 했다면 할 사람이 있겠어요? 요 말 할 수 있겠어요? 요 말을 했다면 그 말 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미쳤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 말을 한다면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건 반드시 핍박입니다.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안 받고 사세요. 요렇게 안 살아가니까 우리가 미움을 안 받, 가족에게 미움을 안 받죠. 이러면 예수 믿는다고.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새벽 기도 갔다고 남편 밥 안 해주고 미움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 오지 말고 남편 밥이나 해주세요. 그런 거가 미움받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핍박, 아닙니다, 그거. 내가 새벽 기도 와서 당신 승진을 하도록 기도하는데 당신이 말이지 밥 좀 챙겨 먹고 가서. 엉터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미워했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꿈꾸던 그 신세계, 우리가 꿈꾸던 그 비전, 그걸 이루어줄 거야.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행복한 나라 만들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가면 갈수록 자꾸만 어디로 간다 그래요 자기는? 골고다로 간다고. 십자가로 간다고. 장로에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 얘기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미워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미웠어요 예수가? 바나바보다 더 미웠어요. 살인강도 바나바보다 더 미운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조폭들은 가족 잘 챙깁니다. 조직폭력들은 자기 가족 끔찍하게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보다도요, 누가 미워서요? 예수님. 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라.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람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 예수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가족이 미워할 거예요. 그런 예수를 과연 오늘 우리가 믿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맺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이익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예수가 보고 눈에 안 보여요. 그거 과연 예수 믿는 거 맞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했다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민감해지고, 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믿고 사는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할 때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압박을 가해요. 어떤 압박을 구할까요? 이러면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목사를 청빙해 올 때 어떤 목사를 구해 올까요? 아, 구해 오나 청빙해 오나 뭐래. 하여튼 어떤 목사를 청빙해 와요? 일단 스펙이 좋아해요. 왜?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스펙을 소개해야 교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건강진단서까지 최근 6개월 안에 종합병원에서 찍은 건강진단서 다 첨부해 오래요. 왜요? 병들은 사람은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육체의 사탄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건강진단서가 다 떼오래. 자녀도 많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회 포기가 목회 비전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일조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핍박받으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이 맙니다. 그러면 핍박받고 미움받는 거예요. 구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라. 모든 민족이 다 미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가짜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가짜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보세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환난이 오면요. 어떻게 될까? 교회 안에서 환난이 왔습니다. 교회에 뭐 내우 외환이 올 수 있잖아요. 안에서 어떤 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해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에 많이 일어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불법이 성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의 속임이라는 것은요. 가장 그리스도다운 친절과 겸손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올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게 불법이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풀어서 교회에 적용시켜준 말씀이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내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멸망은 무슨 멸망이라 그러세요? 온 세상의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렸죠.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곧 오실 때 아직 안 오셔요. 안 오시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죽어버렸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틈을 타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바울사도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돼요? 종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부활을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으로 보인다만 예루살렘 멸망도 끝은 아니에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라. 실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그 성전에 쳐들어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세워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네요. 목사가 누굽니까? 주의 사자. 네. 그러니까 주의 종하니까 혼을 냈대요. 보세요. 기도할 때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종님 하세요. 그게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인물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람을 자기 제자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말해놓았단 말이죠. 바울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나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 승리하신 그분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말이죠.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끝날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재앙의 시작, 종말의 시작은 십자가고 종말의 끝은 어디요? 재림이에요. 그럼 재림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자연재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능력을 행하고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갔는데 귀신은 막 물러갔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와, 주님이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불법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겉으로 올 때 아무 표적이 아니에요. 실패예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죄인이 용서받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타락했던 자가 마약에 찌들었고 깡패를 하고 뭐 깽단을 했던 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함적하고 뭐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악한 자가 나타나고 사탄의 활동은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매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이 합류되는 무력함이에요. 힘 빼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이고 자아의 죽음이고 주체성이 무너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땅에 티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자리 아닙니까? 주의 처분에 다 맡깁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거짓 표적을 보고 속여서, 속아서 그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의 예수를 허락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혹, 헛된 것을 믿고 가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진리의 사랑, 십자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표적과 기적과 그런 거 보고 안 갑니다. 꿈과 비전 보고 안 가요. 왜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그 내용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에서 다 이룬 게 뭔데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로 모으신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있으면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그거 빼놓고 다른 기적과 표적을 쫓아간다고요? 그게 미혹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는 게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돼요. 그렇게 구별돼서 뭘 믿게 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표적으로 나가요? 성령 오면? 기적으로 나가요? 아니에요.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종말에는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찌할꼬 회개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땅끝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의 서울에만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끝이 오습니까? 안 오습니까? 우리는 안 왔다 할 수 있는데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복음이 전해, 여러분 우리 게시판에 보면 큰 선교 지도 있잖아요. 그 선교 지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뭐 이 빨간색, 파란색 막 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진 곳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이 안 전해진 곳에 한 명이 복음이 들어도 그 나라에 뭐가 전거될 수 있어요? 복음이 전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 거치랑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뭐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무엇으로 불러내세요? 복음으로 불러내세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것이고

0: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아. 그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 재앙의 소송이 듭니다. 난리 소식이 들어와요. 온갖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견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쪽으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몸만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십자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의지예요. 화자의 의지예요. 영어 문법에 윌셀셀 세릴셀 할 때에 화자의 의지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증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성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유다 땅으로 사마리아로 로마에서 그렇게 엄청난 순교를 당했어도 그 로마에서 다시 이렇게 복음이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가장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2000년에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한 한마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오늘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이보다 더한 종말의 현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외국 예수 믿으면 제사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소망해요. 우리 주 예수로서의 그 영화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끝까지 견디라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주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그걸 아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낸다 말이죠. 이 복음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주의 성령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말세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정말 주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며 참된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기자는 3장 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이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내가 오늘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증거이겠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이 아니라 구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행동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라번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구제 선교회에 찾아올까요? 물론 모든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불안정함으로 주저하며 그들 중 일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거리를 활보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머니 안에 권총을 넣고 누군가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3: 전 뉴욕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이삿짐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두뇌가 명석하셨지만 침착하지 못하고 부산스러우셨죠. 하지만 남을 설득하는 재주가 뛰어나셨고 숙련된 계획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순수하게 인생의 방관자로서 도박꾼으로 성공하셨답니다.
4: 루퍼트, 자네 정말 엄청나게 싸우던데.
5: 그래, 하지만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어쨌든 난 가족이 있으니까.
4: 자네 식구들이 오늘 밤 자네를 보면 아주 반가워하겠어.
5: 뭐 꼭 그렇지는 않아.
4: 왜? 만약 오늘 밤 자네가 딸만큼의 돈을 우리 집에 들고 가면은 날 영웅 대접해 줄 텐데.
5: 그래? 우리 집에서는 이걸 더러운 돈이라고 부르던데.
3: 어머니는 아버지의 돈에 손대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 혼자 버신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아버지는 친구들과 어울리실 때면 배포가 크셔서 술집에서 돈을 바위에 올려두고 사람들에게 술을 사곤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들고 오신 돈다발은 그저 종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죠.
5: 그레이스, 당신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 줄 몰랐어.
6: 이 집에서 당신 혼자만 올빼미는 아니에요, 루퍼트.
5: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이들 구멍난 바지를 조각천으로 덧대는 건 볼썽사나워. 우리 글랭과 베르니가 그런 기운 바지를 입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자, 이 돈 받아. 애들에게 새 옷을 사줘.
6: 그 돈으로는 안 돼요. 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난 분명히 그 돈 안 받겠다고 말했어요.
5: 지금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면 보나마나 소시지랑 콩밖에 없을 것 같은데.
6: 아마 콩만 있을 거예요.
5: 그럼 사람들이 날 좋은 가장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6: 루퍼트, 당신은 좋은 가장이 될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도박꾼과 도둑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한 우리 애들과 난 내가 번 돈으로만 살아갈 거예요.
5: 당신 정말 너무 고집스럽군, 그레이스. 자, 그래, 좋을 대로 해. 당신은 지금 애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어.
6: 그건 그렇고 당신 내일 저녁엔 집에 있어주었으면 좋겠어요.
5: 무슨 일인데?
6: 손님이 오시거든요. 내가 좀 들러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내가 만난 분들 중에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5: 좋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에겐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6: 이 사람들은 달라요, 여보.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아요.
3: 어머니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은 아버지 같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 평생의 주요 목적이었죠. 조용하고 온화한 저희 어머니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답니다.
7: 저희는 여기에 형제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루퍼트 씨.
5: 어째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불황자처럼 보이세요?
7: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루퍼트 씨. 하지만 형제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악마가 그 좋은 마음을 이용하도록 놓아두는 일이요.
5: 악마라고요?
7: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는 중이죠.
5: 만약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온다면 내가 요청하겠어. 지금 당장은 저보다는 택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네요. 자, 여기 5달러 있어. 가서 탬버린이나 사요. 아니면 이 돈을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던가요.
6: 루퍼트!
3: 아버지는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온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접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곤 하셨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연결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해 여름, 제 나이 9살 무렵 한 부흥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 거대한 천막을 설치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5: 저 아래편 길에서 무슨 쇼가 열리는 모양이지?
6: 복음 전도 집회예요.
5: 그러니까 당신 말은 사람들이 단지 저 안에서 하는 성경에 관한 멍청한 소리를 들으려고 저 큰 천막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야?
6: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5: 바보들처럼 진지한 사람들도 없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6: 저들 중 일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정도로 지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5: 이미 다들 크리스천인데 또 누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
6: 아무도 날 때부터 크리스천인 사람은 없어요.
5: 난 크리스천이고 당신도 그렇잖아.
6: 아니요, 난 아직 아니에요. 난 아직 그 근처도 이르지 못했어요, 여보.
5: 그런 미친 소리를. 아, 당신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안 그래?
6: 출생지와 크리스천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5: 상관 있고 말고. 하지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좀 알고 싶은데. 애들 옷 중에 기우지 않은 괜찮은 옷들 좀 있나?
6: 있어요.
5: 그렇다면 애들 옷 좀 잘 챙겨 입혀. 당신도 차려입고.
6: 왜요? 아, 당신 저 집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5: 그러면 안 되나?
3: 그 천막에서 우린 깨끗이 단장한 채로 한 줄로 앉았습니다. 아버진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보였죠. 그 후 부흥사가 모인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8: 자, 만약 여기 모이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로서 저희를 진심으로 후원하길 원하시는 분은 바로 제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 아버지는 당신에게 도전하는 그 누구든 맞서겠다는 듯한 태도로 통로를 으스대며 활보하여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주위를 살피셨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에서 겁에 질린 표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쪽을 흘끗 보시다가 이후 다른 한쪽을 보시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의자의 뒤편을 손으로 꽉 움켜잡으셔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기까지 했죠.
8: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5: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저는 앞자리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8: 오늘 밤 이 앞자리에 왜 나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 아, 예. 괜찮아요. 전 사실 오늘 당신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비웃어주려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마치 가파른 언덕길에서 굴러떨어지는 사람 같은 심정이 드네요. 멈출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젠 하나님과 함께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3: 그 부흥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모든 관심을 총 집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한 뭉치의 시가를 꺼내서 버리셨고 머리를 숙인 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가셨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안전한 입성을 위해 기도해 주었답니다. 이윽고 우리 가족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6: 루퍼트, 당신 뭐해요?
5: 담배를 싹 갖다 버리는 중이야. 아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거짓이 아니야, 여보.
6: 알아요. 하지만 믿기가 힘드네요.
5: 이젠 믿는 게 좋을 거야. 자, 베르니, 이 카드 뭉치 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렴. 딱 두 병밖에 없는 게 다행이군. 이 술 때문에 배관 파이프를 삭게 하고 싶진 않거든.
6: 루퍼트, 당신 날 정말 놀라게 하는군요.
5: 나도 나 때문에 놀라워. 자, 그 다음엔 그레이스, 이제 우리 같이 거실로 가서 기도 좀 하자. 오늘 내가 한 결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해.
3: 아버진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속인 사람들에게 배상도 해주셨습니다. 물건을 절도했던 회사들 중 일부는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버진 여러 곳을 다니며 당신의 간증을 전하셨답니다.
5: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지고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분의 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3: 전 14살에서 15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포함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졌습니다. 그 이후 저도 그 가르침을 마음에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전 반항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하셨듯이 거물이 되기를 갈망했죠. 버팔로로 이사한 후 저의 비행도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건달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됐죠.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고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절 바라보셨답니다.
5: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구나, 베르니.
9: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벌을 받을게요.
5: 아니, 아니야, 얘야. 나에겐 널 혼낼 권리가 없어. 옛날 어떤 분이 나를 공경해서 건져주셨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내 아들을 돕는 거야.
9: 누가 아버지를 공경해서 구해주었죠?
5: 예수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 아, 또 그 기독교에 관한 얘기 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수백 마일 먼 곳에 계셔서 제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실 텐데.
5: 주님은 널 창조하셨어, 베르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
9: 아, 제발요, 아버지. 저도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리려고 노력해봤지만 종교는 저와 맞지 않아요.
3: 전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이제 막 꽃봉오리를 피우는 애성이 범죄자였고 쉽고 빠른 돈을 얻기 위해 교활한 계획들을 꾸몄죠. 이후 학교를 중퇴하고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진짜 사나이의 세계에 들어가 그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5: 베르니, 넌 지금 온통 엉망진창이야. 너 전에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 않니? 그건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우선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돼.
9: 저도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 애들이 다 애송이들처럼 보여요.
6: 거기요 졸업장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어.
9: 인디애나에 있는 공대에서는 졸업장 없이 가능해요.
6: 알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5: 우린 기도로서도 너를 도와줄 거다, 아들아. 의지해도 돼.
9: 네, 그럴게요.
3: 전 하루빨리 인디애나로 가서 공대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등록하자마자 흔들렸죠. 한동안은 학교에 착실히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동안 나쁜 계획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후 다시 학교에 돌아갔다가 중퇴를 하고 잠시 동안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는 교활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나쁜 계획들이요. 어느 9월의 저녁,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결심했는데 제 계획은 밤 10시까지 기다리는 것이어서 그동안 퍼시픽 가든 미션에서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그곳은 제가 돈이 떨어지면 가는 곳이었습니다.
10: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3: 어쩐 이유에선지 저는 계획을 다음 날 밤 같은 시간에 하기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도 10시가 될 때까지 시간을 죽이기 위해 그 선교회로 다시 천천히 걸어가서 뒷자리 근처에 앉았습니다. 약 9시 30분쯤 예배가 끝나자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크리스천인지를 물었답니다. 그래서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죠. 전 단지 시계가 10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전 그를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딴청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를 떨쳐내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갑자기 예전에 아버지가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듯한 심정이 되어 멈추기를 원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야 했지만 그 남자는 마치 큰형님처럼 제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10: 형제님은 형제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형제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지요.
9: 제가 노력 중이라고 누가 그랬나요?
10: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9: 아, 저기 잠시만요.
10: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물론이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형제님이 과거에 지은 죄들, 앞으로 지으려고 계획한 죄들까지도요.
9: 그게 무슨 뜻이죠?
10: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약 형제님이 죄를 회개하고 형제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 죄는 깨끗이 씻겨나갈 수가 있죠. 예수님은 형제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형제님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에서 분리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번 보십시오.
9: 어디를요?
10: 저기 선교의 벽 위에요. 직접 읽어보시죠.
9: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10: 그건 사랑입니다, 형제님. 그게 사랑이에요.
9: 그럼 선생님은 제 생각을 모르고 계신 거군요.
10: 무슨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요, 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형제님에게 지금 즉시 그 계획들을 버릴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 계획들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예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시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좋아요. 그 기회를 잡을게요.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전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10: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진심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 누구도 이 일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형제님이 진심으로 하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11: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지만 멈추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도 몸을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12: 엄마,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렸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13: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르니, 감사합니다 주님. 네 아버지 모셔올게. 루퍼트, 베르니가 거듭났대요.
14: 뭐, 베르니, 그게 사실이니?
12: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 이젠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14: 그래, 네 목소리를 들으니 알겠구나. 어떻게 된 일이니?
12: 시카고에 있는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는 곳에 갔는데 프레드라는 남자가 저를 도와서 제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전 성서대학에

0: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 혹시 나무를 가꾸는 개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나무를 가꾸는 개미입니다. 농사를 짓고 정원을 보살피는 것은 매우 진보된 활동이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원시 인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으며 정원을 가꾸는 일은 인류 역사에서 단지 최근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여러 다른 생물들에게 식물이나 나무들을 보살피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를 가꾸는 개미가 있습니다. 남미에 사는 한 종의 사나운 개미들은 멀스 혼 아카데미 나무를 가꿉니다. 이 개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나무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 나무의 일부를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미들은 이 나무에 손상을 줄 정도로 먹어치우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개미들은 자신들의 나무를 보호합니다. 이 개미들은 나무 가까이 오는 줄기나 자라나는 어떤 다른 것들은 잘라버려 자신들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 개미들은 다른 곤충이나 심지어 새들이나 더 큰 동물들이 나무 가까이 오는 것을 방어할 만큼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이들 일부의 나무로부터 개미들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두 달에서 열두 달이 지나자 이 나무들은 죽었습니다. 개미의 보살핌이 없으니 동물들이 그 나무의 잎사귀를 모두 먹어치워버리고 주위 나무들이 이 나무를 덮쳐 자라버렸던 것입니다. 누가 이 개미들을 정원사가 되도록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아주 다른 종류의 생명이 이러한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진화론자들에게는 이것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일 것입니다. 개미가 없이는 그 나무는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무 없이는 이들 개미는 이 나무를 보살피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으로 이를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완전한 형태로 창조되었고 창조자는 개미들에게 이 나무를 보살피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전화기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단순히 전화 연락만 가능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컴퓨터 수준의 전화기로 진화하였는데요. 문자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저희 BBM 방송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 가셔서 BBN 크리스천 라디오 앱을 검색하시면 BBN 방송의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BN 방송 청취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화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분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구원의 길을 알기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기분에 맞춰서 혹은 그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BBN 성경대학에서는 기독교 신앙 및 성경 교리를 배울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 및 성경 각권 연구 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위대한 성경 교사들로서 가르침의 은사와 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 저희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위대한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1: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구나 화난 방에서 갑자기 정전이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방 전체를 환히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작은 초라도 불을 밝히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의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살라고 권면하였는데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빛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늘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밝은 삶을 사는 BBM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점과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집들도 전나무 가지와 황금색 별들로 예쁘게 장식되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5: 촛불이 환하게 타고 있어요. 즐거운 시간이 와서 기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4: 촛불이 켜지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빛과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그리고 위대하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합시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가장 큰 준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환하게 타오르는 어떤 촛불보다도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한 가지 더. 다음 시간에 크리스마스 퀴즈쇼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실 거죠?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왕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메릴랜드 주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대요. 근데 사실 이 남자는 검사 결과로 인해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서아프리카의 베냉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곧장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방문하게 됐는데, 그분이 도착하자 왕족들이 다 나와서 맞이했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행진으로 왕자의 귀향을 요란하게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냉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참빛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믿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겸손한 자세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남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왕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고귀한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영적인 왕족으로 초대해 주신 것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들은 겸손히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대인들은 지갑 속에 적어도 몇 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 카드 가운데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바로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카드입니다. 앞부분에는 BBN 홈페이지가 실려 있고 뒷면에는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 ITL 카드를 매년 수백만 장씩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텍스트 문자로 하든지 이메일로 소통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사진기에 필름을 넣어 다니며 찍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필름 자체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진기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됐죠. 셀폰 하나만으로 사진도 찍고 비디오 영상도 찍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사진 필름 제조 회사 중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닥이라고 하니까 일본 이름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조지 이스트만이 세운 미국의 굴지적인 필름 제조 회사였죠. 코닥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스트만의 자기 어머니 이름의 라스트 네임, 그 K자를 앞뒤에 붙여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기업체였고 아주 훌륭한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코닥의 주식가가 주당 54센트로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는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 그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오늘날은 프린트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했습니다만은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왔을 때에 변화를 잘 인식하고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오랜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변화가 가져올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변화를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주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여 물리학자였으며 알렉산더의 스승이기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중세까지 유럽의 문명과 문화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물체를 위해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이 먼저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이분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신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심을 품은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1589년도에 피사의 사탑 위에 10파운드짜리 물체와 1파운드짜리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물체가 동시에 똑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본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했던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그것으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이었던 갈릴레오를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동설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보내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갓난아기 외에는 변화를 원하는 자가 없다. 갓난아기는 항상 change diaper, 이 기저귀를 갈아달라, 널 보채기 때문에 갓난아기 외에는 change를 원하는 자가 없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변화할 때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발전도 가능하고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과 새 시대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이 변화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나빠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더 좋아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change for the worse, 변함으로써 더 나빠지는 케이스죠. 예를 들자면 모처럼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더 촌스럽게 머리가 나왔을 때 이것은 change for the worse 케이스죠. 남자가 못생겼다고 다른 남자와 바꾸었는데 바꾼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됐을 경우, 이 경우는 change for the worse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결코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hange for the better, 더 좋은 것을 향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함으로써도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케이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을 심어주는 경우,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이고, 이런 변화를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 변화에 순응하게 되면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거부하게 되면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편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새 비전의 터전으로 불렀습니다. 즉 변화의 도전이죠. 그때만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삶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렀더라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이 좋다고 해서 애굽 사람 행세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죠. 예루살렘이 편안하다고 해서 만일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세계 선교의 꿈은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환란의 철퇴를 맞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지만 새 시대 변화 앞에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변화라고 하는 큰 사건 앞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변화에 순종하는 자세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변화에 바르게 순응을 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변화에 잘 순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사실은 새 언약과 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점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 언약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주다이자들,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그들은 옛 것을 그대로 붙들고 살았어요. 여기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돌에 서서 새긴 율법 조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반면에 새 언약, New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할 때에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사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New in point of time. 예를 들면 새날이 왔다, new day. 새해가 왔다, new year, new month, new week, New season. 이와 같은 표현들은 전부 다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 New in point of quality.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 케이스. 예를 들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케이스죠. 우리의 옛 성품이 바뀌어서 새 피조물이 되는 케이스. 이 경우가 바로 카이노스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새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카이노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에 나오는 것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구별하는 분이 계시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새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언약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정죄를 위한 리걸 코드였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사랑과 은혜의 베이스를 둔 새로운 차원의 은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약이라는 축복을 안겨주셨으면 이것을 억셉트하고 여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약을 거부했을까요?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maybe 그들 마음속에 완악한 심령이 있어서 그들은 옛것을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 은약의 주인공이 오셨으면 그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리젝트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현실이 좋고 세상 삶이 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을 거부한 케이스 없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제자리의 걸음을 하고 있는 케이스. 하나님은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타성해져서 옛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부에는 교회 주보에 건축에 대한 계획이 주보에 실렸어요. 아마 그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번, 우리는 새 예배당을 건축한다. 2번, 현재 예배당 자리에 새 예배당을 짓는다. 3번, 현재 예배당의 재료를 새 예배당을 짓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다. 4번,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계획일까요? 현재 것은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새 것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조크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 것을 바꾸지 아니하면서 새 예배당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변화를 잘 수용해서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회주의 기적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 변화를 축복의 변화로 만들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변화가 축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축복된 변화를 이뤄내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변화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변화를 수용할 수가 있지, 마음의 그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 은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은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새 은약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새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새 은약의 일꾼으로서 1차적으로는 성령의 탈출을 받아야 돼요. 이 옛날 은약인 율법은 사실 돌판에 새겨준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영으로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타치를 통해 시작된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 조문이라고 한 것이 바로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 죽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주석을 봤더니 윌리엄 바클레이는 옛 언약이 최소한 세 가지를 죽였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killed hope, 희망을 죽였어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지키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frustration만 늘어나는 것. 그래서 율법은 희망을 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killed life, 생명을 죽였다. 율법은 생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겨줌으로써 마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세 번째로 이 killed strength, 능력을 죽여버렸다. 율법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지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 이런 면에서 율법의 전체적인 기능은 살리는 기능이 아니라 죽이는 기능이에요. 그 반면에 새 언약,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 Life Giving Ministry.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래 깨어진 관계였죠.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재판관과 크리미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규제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강압한다고 마음이 변하던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심령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심령의 근본이 바꾸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능력을 제공해 준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도 제공해 주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정리하자면 옛 언약은 죽이는 것,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지 하나님의 주신 변화를 축복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새 언약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도 살게 되고 주변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심령이 율법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정죄하고 찌르고 죽이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살리는 영이 계시는지, 죽이고 싶어하는 영이 있는지. 우리 마음 속에 살리는 영이 있어야지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5월 1일 CDC라고 하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죠, 거기 수석 부국장이 쓴 아티클을 제가 보았어요. 앤 슈카시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요, 이런 내용을 그분이 적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오피셜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2월 2일이었대요. 그때 트럼프가 내린 조치가 뭐냐고 하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2주간 격리시킨다는 조치를 내렸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동양인들의 문제라고 치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랄만한 일은 이와 같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면서 한 달 동안 3월 초순까지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단 한 명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다 프릴리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이와 같이 200만 명의 유럽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뉴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뉴욕 전체가 숙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그 조치 뒤에는 뭔가 인종적인 바이아스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백인 우월주의가 그들 마음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저급하고 미개한 자들이고 우리가 우수하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SNS에 뜬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실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피닉스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을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스크 공장을 시찰하면서 본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때에 마스크 공장에 가서 공장의 그 주인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동안에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 이 1973년도에 나온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이 나왔어요. 이 폴 맥카트니가 만들어서 불렀던 유명한 노래죠. 제목이 Live and Die. 번역하자면은 나만 살고 다 죽게 내버려 두자. 나만 살자, 나만 살자. 그 노래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Live and Let Die, Live and Let Die. 나만 살자, 나만 살자, 나만 살자. 누가 그 노래를 틀었는지 모르지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을 잘 비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만 살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있지 않다면 절대로 변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의 영이 가득 차서 살리는 영이 가득 찰 때에 사랑도 나눌 수가 있고 복도 나눠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려면 이 변화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냐, 변화를 통해 남길 사역이 분명할 때에 변화가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새 언약에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게 되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옛 언약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뜻이에요. 옛 언약 십계명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언약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컸는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미처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옛 언약은 가치가 없고 시시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옛 언약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은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유를 구절이 설명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다. 여기 보게 되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ministry, 사역이란 뜻입니다. 정죄의 사역, 이게 바로 옛 언약이 행하는 사역입니다. 이것도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이 하는 사역은 의의 직분, ministry of righteousness, 의의를 가져오는 사역,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만들어내는 큰 역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의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의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의의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 속했던 의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칭의라고 불렀어요. Justification,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덮여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으므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사실,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의의를 가져오게 되고 의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에 소망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즉각한 이민의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고아처럼 방황하며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의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의의 미니스트리를 전해줄 때에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명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노아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는 바람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3개밖에 없대, 3개밖에. 왜 그럼 자꾸 문을 닫느냐? 그 이유는 후임자를 구할 수 없어 그렇대요. 참 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다른 교회에 가려고는 그렇게 길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는 갈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현실. 그날 밤 홍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성어거 시대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글을 읽다가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 농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본인으로 하여금 사역에 뛰어들게 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농인 형제들, 그 자매들도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 소외된 사람들, 어떤 장애라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세상,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아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게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의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순응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킬지라도 이 사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결단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축복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마음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사명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대가 지불 없이 성취되는 일은 없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건 나의 기득권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참된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옛 영광의 옛 언약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 없어질 영광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없어질 영광. 7절에 보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그런 표현이 나오죠. 11절에서도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ading away 혹은 brought to an end.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결코 영원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길이 있을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길이 있다는 말은 영원히 있다, permanent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옛 언약이 영원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옛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표로 주신 것이 아니고 골로 주신 것이 아니라 스테이지로 지나가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 옛 언약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여기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다 되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실제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종교적 수단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게 되면 충분하지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축복인 새 언약을 리젝트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차선은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The second best is the worst enemy of the best.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the worst enemy가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최선의 축복을 정말 맛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안일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비울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가치를 부어주시고 참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은 언제나 최상이에요.
second best가 아니라 언제나 the best

0: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에 참된 차원의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할 수가 있죠. 악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환경이 나에게 왔다고 할지라도 바른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축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이긴 합니다만은 1665년부터 66년 그 사이에 영국 런던에 큰 역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런던 인구의 25%가 사망할 정도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66년 가을에 런던 시내 대화재가 나서 런던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왕 찰스 2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 하나가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울즈소프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와서 2년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멈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두면 지나갈 그런 시간인데 이 청년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동안 못다 했던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발견한 것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우리 수학 역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미적분을 발견하고 또 한 가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4세밖에 안 된 이 청년의 이름이 뭘까요? 아이잭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결과 산업혁명의 기초를 닦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큰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강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새 변화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우리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성숙과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점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이 불게 되면 대다수의 새들은 자기 둥지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폭풍이 찾아왔는데 우리 둥지 속으로 몸을 숨길 수도 있고 반대로 독수리처럼 더 높은 창곡을 향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사건 앞에 여러분 자신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다 받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비즈니스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루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다루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종종 기도 시간이 힘들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양숙 강사의 말꼬투리 잡는 대화, 말꼬트는 대화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2: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 대화를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폐랴녀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공부 많은 거 누가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당연히 싸움이 생길 수가 있지만, 자, 이 싸움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가 폐랴녀를 사용하게 되면 마치 있죠? 여기 불이 붙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머, 우리가 점점 화가 많이 나는구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폐랴녀를 거기다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는 계속 기름을 갖다 붓는 거죠. 계속 기름을 들어붓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그냥 갈등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 폐랴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만신창이가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핏두서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나중에는 완전히 폭발을 하면 이걸 완전히 하나의 다이너마이터야. 두 사람이 하나의 그 폭탄을 안고 있다가 이거를 폭탄을 터트려버리면 이게 누구한테 다 가요? 바로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갈등이 선한 건설적인 기능이 아니라 너무나 파괴적인 기능,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넉다운을 시키는, 이게 바로 배려녀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파워풀한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경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계속 읽죠.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칼을 사용해서, 총을 사용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새치혀 배려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통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무서운 사자도 길들이고 비둘기, 옛날에 길들여서 다 통신용으로 썼잖아요. 예, 그리고 바다에 있는 돌고래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작은 새치혀를 내가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새치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너무나 큰 배, 이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아주 작은 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새치혀도 우리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새치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그 결과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죽이던가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뭘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죽여요. 마음을 죽인다고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뭘까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손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한번 짚어보세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 한번 손을 갖다 대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딨어요? 마음이 어딨어요? 물으면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용인 정신병원에서 한 3년 가까이 치료사로서 일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 해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가 어딨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딨어요? 발 어딨어요? 네. 마음이 어딨어요? 당연히 못 찾죠. 마음이 다 죽었으니까. 마음을 죽이는 거. 마음이 여기 있다고 다 여러분 짚으셨어요. 그죠? 마음이 어딨어요? 물었더니 다 여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을 채우는 것들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절에 가면 되게 궁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돌에 스님들이 신발을 이렇게 다 벗어놓으세요. 보다시피 신발이 똑같아요. 어떻게 자기 신발 찾아서 신고 나올까요? 나름 다 방법들이 있으세요. 신발에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는 거죠. 어떤 스님은 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봐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네, 네이크로바고 이건 명품 빌라. 거기다가 다른 스님들 신발하고 다르게 밑바닥에다가 깔창까지 깔아놨어요. 아무리 우리가 스님, 다시 말해서 속세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구별되고 싶어하는 거, 뭔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어하는 거, 조금 더 나은 걸 소유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걸 욕구라고 이야기하죠. 자, 폐려하녀가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됐을 때에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아시겠어요? 그냥 화장실 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요.
3: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2: 왜 지금 화장실 가려고 그러세요?
3: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2: 안 돼요.
3: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2: 쉬는 시간 있잖아요.
3: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2: 강의에 방해되거든요.
3: 화장실
2: 아무도 지금 안 가는데 왜 본인만 이 중간에 나서 지금 화장실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화장실
2: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자꾸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역할극이거든요. 너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착각하실라. 응? 진짜 같다고요? 연기를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계속해서 욕구를 충족시켰어요? 아니면 좌절시켰어요? 욕구는 충족되든지 욕구는 좌절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욕망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욕망은 노우라고 해야 되는 거지만 욕구는 예스라고 해서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 엄마 아빠가 계속 두들겨 부수고 싸우면 아이는 안전의 욕구에 좌절이 생겨서 상담하다가 만나는 내담자들은 계속 불안해서 공황장애에 걸려있죠. 그 시작이 어딘가 한번 보시라고요. 안전의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당연히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욕구 충족이라고 얘기하고 욕구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만족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방금 이분이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이 욕구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제가 안 돼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욕구를 좌절시켰어요. 자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자 언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거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안 돼. 계속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의 욕구를 딱 좌절시켰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아무 느낌이 없으셨어요?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 막 이러셨잖아. 몇몇 분들이 어머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저 강사 인격 진짜 더럽다. 우리가 이 강의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막 이러셨죠, 금방? 화가 나죠. 긍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다 마음에 저장이 돼요. 다. 이것이 들어가는 곳이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다 감정들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참 관계가 좋구나. 두 사람 너무 행복해 보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아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가깝다는 그런 느낌들. 그죠? 예. 네. 그 가슴 설레는 감정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이런 감정들이죠.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왠지 얘는 내 마음을 다 받아들여 줄 것 같고. 그리고 얘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죠? 자,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많이 차있을 때에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러나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만날 때마다 속상하고, 만날 때마다 좌절이 되고, 만날 때마다 슬프고, 만날 때마다 미워 죽겠고, 만날 때마다 그냥 막 불편해 죽겠고, 만날 때마다 뭐 남처럼 여겨지고, 만날 때마다 뭐 얘가 내 애인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부정적인 정서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건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페리아뇨는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을 아주 주렁주렁 계속해서 맺히도록 만드는 굉장히 빠른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페리아뇨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얘기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여기서 1등급의 대화만 계속한다. 1등급의 대화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1등급의 대화. 2등급은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사실 중심의 대화. 3등급은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좋겠죠. 뭔가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 3등급의 대화. 여기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얘기는,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라는 얘기는 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의 감정을 교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얘기들을 아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때 우리가 영혼의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두 사람이 이런 마음 속이는 대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영혼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나 페리아뇨를 계속 사용하시면 그 끝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트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자를 아무리 많이 사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페리아뇨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파괴될 거예요. 결국 끝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페리아뇨 계속 사용해서 또 관계 망쳐놓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주 짧은 데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분노가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두 아이들의 대화를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다 컸다. 네. 네, 또요? 어쩜 그렇게 할 말을 또박또박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간격도 좁혀지지가 않죠? 벌써 뭔가 몸이 좀 더 나가고 뭐가 조금 더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두 사람의 그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대로 나하고 있죠. 이 감정을 어린아이들이 이만큼 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했다는 증거는 나의 페리아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세치혀를 컨트롤하라, 조절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이 분노라는 것은 분명히 조절이 되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에너지라는 것은 쓰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서로 주고받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잖아요. 와, 내가 지금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얘 지금 점점 나를 열받게 하네. 이런 것들이 딱 감지되는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에 누구나 다 분노 유발 인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남편하고 관계에서 제가 화를 못 참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웬만한 거는 그냥 제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제가 그냥 뚜껑이 확 열려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좋게 얘기가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예, 그거는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제가 실수를 했는데 남편이 제 편이 안 되어주고, 예를 들어서, 아유, 뭐 괜찮아, 뭐 까짓것.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당신 칠칠맞게 왜 이래?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딱 얘기하면, 확 화장실가 뚜껑이 열려요. 그 다음부터 제가 컨트롤이 안 돼. 이 세치호가 컨트롤이 안 돼요. 자, 누구나 다 이런 분노 유발 인자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있을 때에 얘는 왜 이렇게 화만 낼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나는 화를 견딜 수 없어. 사실 이런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군끼리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적군끼리 동침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군끼리 만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여기에 지금 폭탄이 매설이 돼 있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돼요. 뭘 건드리면 폭발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트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건드린 상태에서 상대방은 화를 펄쩍펄쩍 내고 있고, 적어도 우리는 만남의 관계에서 아 이거는 나의 이런 상처 때문에 나는 건드렸다 그러면 완전히 폭발해. 사람들은 같은 얘기 반복하면 폭발해요. 떠오르면. 근데 자기 그 어릴 때 상처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같은 말을 굉장히 반복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할 때도 모아놓고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근데 그 주제는 언제나 똑같으세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살아라. 근데 그 얘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세요. 그리고 끝났나 싶으면 또 끝으로 이러놓고 또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끝났다 싶으면 또 마지막으로 이러고 또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이게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가 생각이 나서 확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꽥 질러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육체만 보고 데이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트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의 반려자로 가도 되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이 너무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슬슬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분명한 거는 사건을 다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풀려고 계속 언어를 사용해요. 모든 언어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 몸이 슬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말로 계속해서 따지면서 너가 잘못했다는 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말로 따지기 시작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팁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다루지 말고, 이거 잘못 썼어요. 사건을 다루지 말고 사람을 다루지 말고 사건을 다루라. 다시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분노 유발 인자를 건드렸어요. 그죠? 건드렸으면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사건만 다루면 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너는 분노 조절 장애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 찍기 시작하면 분노는 점점 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빠른 방식은 사실은 사건조차 다루면 안 돼요. 그리고 분노 자체를 다루셔야 됩니다. 점점 더 많이 화가 올라가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각자가 먼저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바로 선언해야 되죠. 그리고 공간을 바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의도가 없는 그런 말들을 무차별로 던져서 폐라뇨를 마구 가동하는 바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서로에게 주지 않나요?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상담을 25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 분노의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해요. 너무나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잖아요. 정말요. 이게 나가는 순간에 사람을 죽인다고요. 근데 잠깐이라도 내가 이 분노라는 에너지를 쓰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증폭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파괴시키는 속도는 너무 빠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아주 빠른 속도로 분리하셔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가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건 약속을 하셔야 돼요. 두 분이 보시면서 아,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화가 나서 내가 우리를 사건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잠깐 대화를 스탑하자. 이거를 너무 긴 말로 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으세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같으면 굉장히 많이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빠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인을 두 사람이 금방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저희는 남편하고 저는 저희도 정말 둘 다 분노소들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연습하면서 지금 다 가능해요. 제 남편이 그만하자 그래요. 하다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만하자 그래요. 스탑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제가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절대로 더 안 나가요. 그리고 다시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두 사람이 지금 글쎄 나는 이런 관계에서 나 요런 스탑 사인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거야. 한 가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1분 만에 빨리 하나 만들어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강의는 이론 강의 아니라고. 담아가서 어떡하시겠어요. 머리에서 담아가서 어떡하시 시험 안 쳐요. 시험 안 친다니까요. 빨리.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점점 더 많이 화가 올라갔을 때에 스탑할 수 있는 스탑 사인을 하나 정해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갑자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버리면 또 자매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아, 말하기 싫어하구나. 문제를 피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잠깐 우리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인이란 얘기죠. 우리 결혼한 두 부부는 어떻게 사인 정하셔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쩌나 결혼한 커플이 한 커플밖에 안 계셔서.
3: 결혼 선배님들 많죠.
2: 네.
3: 네, 이렇게.
2: 네. 이게 이렇게 사랑스럽게는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거기요? 여기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분노 조절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본 상태에서 끊임없이 같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분노는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빠른 거는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뭐 일을 하다가 막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막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막 해놓고 이러면 아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기본적인 이런 거로 왜 실수했을까. 근데 걔를 좀 떠면서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계속 숨을 쉬어요. 계속 심호흡을 하면 어느 순간에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분노라는 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바깥으로 나가면 땀이 흐를 정도로 막 냅다 뛰어요. 땀과 함께 그것이 바깥으로 해소가 돼요. 소리 지르는 거 정말 많이 도움돼요. 야이 미친놈아! 저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제 차 안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나면 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죠. 근데 그렇게 소리 딱 지르고 나면 어느

0: 분노라는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쏟아부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는 내 새치어가 미친 듯이 날뛰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이 사람에게 상처로 가지 않도록 이거를 나만의 공간에서 나 스스로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예,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반드시 배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우리가 창조하셨는데 이 언어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남자하고 살고 여자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설계도를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와 너무나 많은 편견들을 아주 내 멋대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굉장히 정보 중심의 대화를 하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의 대화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커플 같으면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해서 여보 오늘 기분 어때? 내가 아침에 나가려고 보니까 뭐야? 응? 예준이가 당신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괜찮아? 하, 걔가 요새 왜 그런지 몰라. 당신 속을 팍팍 긁어놓고 말이야. 이런 일은 이런 날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응? 내가 아침에 카드 두고 왔으니까 카드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긁어. 마음대로 긁어. 밥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 있다 없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남자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또 여성들하고 남성하고 살아가지만 이 창조 설계를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얘기죠. 원래가 이제 그 아주 많은 말을 하는 이유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문자를 보내는 거죠. 남자친구는 무지 바쁜 시간인데 그래서 급하게 문자가 왔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뭐 저녁에 약속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오빠 있잖아 내가 지금 창문을 열었더니 뭐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막 설레이면서 오빠하고 처음 만났던 그때가 너무나 생각이 나고 따끈한 커피 한 잔이 너무 먹고 싶은데 갑자기 음악이 이상한 게 나오는데 아 그때 오빠하고 만났던 그 장소가 막 생각이 나고 막 주저리주저리야 이러고 있으면 남자친구는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러고 딱 꺼버리죠. 근데 그 남자친구 답이 오기는 왔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는 아 그래 나도 그때가 생각이 나 뭐 이런 답을 기대하면서 문자를 딱 보냈더니 응 하고 이렇게 딱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응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응? 아니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얘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게 뭐예요? 나는 관심이 없나 봐. 이게 뭐예요? 아주 멋대로 해석들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너무 바깥이 밝은 거예요. 햇빛살이 싹 들어오니까 오빠 지금 아침에 눈 떴더니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나는데 햇살이 막 들어오잖아. 그리고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그랬어. 내 마음에 오빠는 내 마음이 햇살에 이러고 또 잔뜩 보냈더니 이번에는 이 형 하나만 보낸 거예요. 이 형 하나만. 자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남자라니까요. 이런 차이들이 남자와 여자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남자는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간접화법을 쓰죠.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0: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적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분부하셨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선교의 동역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도 청취자님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되었던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무려 2,000명이나 넘는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온전한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BBN 방송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후원해 주실 때에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개역성경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 믿고 계십니까? 그 어떤 행동일지라도,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일지라도, 그 어떤 물질과 선행이 투자될지라도 나 개인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흠정역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자, 드러낸다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환히 밝혀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서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밝히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나타내 보일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라, work out, 일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몸의 구원, 질병 가운데, 이 세상의 환란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뵐 때까지 이 몸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완전히,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주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즉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데, 오늘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행동으로, 일로서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2절을 읽으실 때 잘 관찰하시면서 바울의 심정으로, 또는 이 수신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랐던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출장을 가셨다.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때 꼬마들이 다 모여서, 야 신났다, 우리 보고 싶은 영화도 밤늦게까지 TV 켜놓고 보고 이것저것 먹고 태먹고 시켜먹고 마음껏 놀아보자,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가 우리를 감독하고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없을 때는 평상시도 자유가 있지만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듣자 하니까 지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전처럼 순종하는 그 강도, 순종하는 그 열성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고 12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서 읽어야 될 수신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고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태리 로마의 감옥에 있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빌립보, 터키의 오늘날의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서쪽으로 기울었다고 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께서 떠났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사역자들이 있든 없든 또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들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 예를 들어서 지휘라든가 성가대 찬양대 대장이라든가 집사장이라든가 어떤 부서에 한 책임자가 있든 없든 계시든 안 계시든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게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토픽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세상의 정세와 흐름에 따라서 민감한 문제들을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이슈 중심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것을 제가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가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반드시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비록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불신자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를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구분점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달라져야 할 행동 규범이며 우리 삶의 바깥으로 나타나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악할 수 있고 불성실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 삶의 태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본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잘 되는 나라, 사회, 국가, 민족, 학교, 단체, 가정은 기본이 잘 되면 큰 어려움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기본. 그 기본은 무엇이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람이 없으면 방종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를 떠나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순종하기를 바울 사도가 간절히 권고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이 순종의 문제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 헌신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자세와 이 마음과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시는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사울이라는 초대 이스라엘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대언자가 부탁할 때에 자신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방종하고 그릇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잠깐 열어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많이 들어보신 구절입니다.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22절, 자매님들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매님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많은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100번, 1000번의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어떤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첫째로 구원을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남을 돕는 일, 선한 일, 순종보다 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목전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세, 이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순종해야 하는지 자, 꼬리를 물고 대답하는 그 이유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동으로 삶 가운데 일로서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이라면 이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 이런 단순한 논리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순종해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대답을 내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과 답은 50점짜리 답입니다. 여러분 50점은 F학점입니다. 6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이유들을 말씀드려본다면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해주신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요즘 시대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물론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이렇게 없이 하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 사랑이 감사해서.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부모님 생신 때가 되거나 부모님 돌아가신 때가 되면 이미 돌아가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세 번째, 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유가 없어요. 자,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당연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해야. 나는 피조물의 위치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받으시고 기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사탄과 마귀와 죄악은 점점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입으로 꼭 감사한다는 표현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해야 되겠죠. 물론 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그 의미는 순종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첫째 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나의 부모,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미래, 현재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위클리프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단체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이 단체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갖고 있지 않는 부족들을 찾아가서 말을 배우고 문자를 만들어줘서 성경을 번역해서 주는 선교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 이리안 자야나 파푸아뉴기니나 저 브라질의 아마존강이나 밀림 속에 사는 원시인들은 글자가 없습니다. 말은 있지만 자기들의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뛰어난 한글을 만들어주셨는데 이 위클리퍼 선교사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남미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나라 그 부족들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 이 순종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알려줘야 되겠는데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납득을 잘 시켜줄 것인가.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부자 간의 대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야 바로 저거구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있는 마을로 심부름을 보내는데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을 꼭 순종하라. 순종이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나누지 말게 하고 온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라. 이 선교사님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이 부족들은 아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마음으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두 주인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우리 한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구원을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려면 14절에서 바울이 무슨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자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모든 일은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서 불평이라는 것은 투덜거림을 말합니다. 헬라어의 의미로 불평이라는 것은 투덜거림을 말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투덜이요,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투덜거리고 반찬이 맵고 짜니까 투덜이고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또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길 때 가정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투덜거리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을 바깥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은 어떠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구원을 일하면서 나타내 보여야 될 이유는 15절 서두에 이것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어디에서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불평과 시비를 따로 떼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불평, 우리 마을 가운데 습관적으로 투덜거리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투덜거림. 혼자 투덜거릴 때도 있고 상대방에게 투덜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 투덜거림은 나보다 지체가 높고 연세가 높고 지위가 높은 분들 앞에서는 잘 투덜거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비슷하거나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하거나 좀 어린 사람들이나 내 지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덜거리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투덜거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일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을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는 조건 가운데 순종 이후로 구체적으로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비는 무엇입니까? 시비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사람과 악의적인 논쟁을 한다. 악의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시비는 시비요? 걸고 넘어진다. 물론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의 권리와 이익이 손해가 될 때는 그 권리를 다 행사해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시비를 이게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 시비의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지상 이 신문 지상에 역사의 문제로 야당과 여당이 계속 싸웁니다.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들도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지만 나쁜 대통령은 교과서를 바꾼다. 이상한 문구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정치 이야기는 사실상 설교 강단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통령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를 여당을 우리가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성경을 잠깐 펴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시기했던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교훈 삼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세 사람이 우두머리가 250명을 데리고 모세 앞에 섰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었더라. 자, 250명은 굉장히 뛰어난 말도 잘하고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250명과 세 사람 고라와 다단과 오는 모세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 도다. 분수에 넘친다 말은 당신들 지금 과도하게 지도력을 행사합니다. 당신들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이런 유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과 모세가 지금 동격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건다는 측면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0명과 3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분수에 넘친다.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몇 명입니까? 약 200만 명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를 다 마치고 양떼, 가축떼 다 끌고 살림살이 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엄청난 무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겠습니까? 부족하니까 모세의 장인이 너 이렇게 어리석느냐? 백부장, 천부장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해결해라. 복잡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당신들 분수에 지나치다. 잘못하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근데 모세가 묵묵무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모세는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까? 회피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5절.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잘 보십시오. 친히 택하신 자 가로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명, 여러분 25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리더십을 주실 것이고 권위를 주실 것이다. 판가름을 짓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50명이 향로를 다 들고 옵니다. 이 향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향기가 상달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은 아 250명도 이제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종으로 인정받겠다. 200만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겠다는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250명이 다 죽었습니다. 저기 민수기 16장을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설명을 못해드리지만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하매 하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향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18절 자 이제 향로가 250개 들고 온 사람이 성막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0명 따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물러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멸할 때에 같이 서 있는 사람까지 죽을까 두려우니까 물러서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 채로 고동에 빠지며 땅이 그들을 위해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0: 쉽게 말씀드리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열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땅에 입이 있습니까?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250명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250명뿐만 아니라 49절을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49절. 제가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벌하시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분수에 지나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벌하셨습니다. 지진 나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재산까지 몽땅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에 다시 합쳐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거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고 불평하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나란 일들은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이 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우리 한국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 참으로 좌익과 우익으로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림을 당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인터넷에 어떤 뉴스가 올라오건 간에 누가 뭐라건 간에 꿋꿋한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확신하시고 따라가십시오.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그샘플은 무엇입니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본보기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래도 이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그래도 벌하시지 않으시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만큼 그렇게 엄중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비 걸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일함으로 행동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답게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문제는 사실 우리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순종 모르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삼척 동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친구들 따라 보면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부모 때리고 부모 거 빼앗고 부모를 죽이는 이 시대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누가 이런 말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하노동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시비 걸고 정부를 향해서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바깥으로 내보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행동으로 말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시비 걸지 말아야 됩니다.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에게 시비 걸지 말고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로 돌아오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5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읽은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으면 딴지 걸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도 야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구나. 성서 침례교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침례교 성도들이 다르구나. 이 말로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나타내 보이면 워크아웃 일해 보이면 나타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어디 있는 성서 침례교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 옆집에 있는 저 성도는 진짜로 다른 사람과 다른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이 진짜 이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성경 말씀에 순종,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감당한다면 16절 때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물질과 온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답지 않게 엉뚱한 일만 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생각할 때 헛되이 수고했구나. 아, 내가 목사로 잘못 가르쳤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 모양이 됐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앞서간 우리 성도들께서 여러분 천국에 가신 우리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헛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한다면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칭찬을 들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들을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어찌 보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래다 죽고 말겠구나. 재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이사 얼굴 보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내가 죽겠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었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저 하나님의 종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당할지라도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분을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우리 앞서간 우리 교회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서간 성도들은 나이로 볼 때 훨씬 더 젊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성도들도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갔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믿음의 앞선 선배들 천국 가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하늘에서 또 예수님 오실 때 참 기뻐한다면 이 기쁨은 그분들의 기쁨뿐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면 이 구원을 일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순종,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말씀의 원칙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 섬길 것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거의 하루에 한개 이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커다란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또한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만약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원한다면 저희 웹사이트로 방문하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책망의 시 A Sum of Reproach to a Stupid Life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위대하게 보여도 사실 인간만큼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자랑할 것이 죄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와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은 세상 모든 어리석은 만민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청해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9편을 관통하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God's word that everyone has to pay attention regardless of ranks and classes. 진리가 대상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진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청해야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진리에 대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상은 누군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째로 대상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Target. God's word applies to everyone. 1절 말씀해 보니 All the people who live in this world, 이 땅에 사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다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민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이면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들으면 축복이고 안 들으면 저주인 말씀이죠. 세상 법을 보십시오. 어겨서 적발되고 체포되고 벌금 물면서 몰랐어요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법을 몰랐다고 해서 경찰이나 판사가 봐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진리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문 앞에서 지옥이 진짜 있는 줄 몰랐어요 한다고 지옥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나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세를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ttitude. Everyone has to pay attention to God's word. 진리는 귀와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은 힘이 셉니다. 경청하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죠. 하나님 말씀은 경청해야 하고 경청의 표시로 메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용입니다.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Content. God's word has a mysterious taste.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법칙을 초월하는 신비한 능력을 동반합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면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이론보다 더 우리를 일깨우고 거룩한 흥분을 주고 진정한 변화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의 오묘한 깨달음을 통해 영적 각성과 결단과 헌신에 이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뭔 줄 아시죠? 이 베셀 하는 것은 집이고요.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빵집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의 빵인 말씀의 오묘한 맛을 알고 그 맛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맛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말씀과의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말씀 주변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맛난 음식 앞에서만 살아있네를 연발하지 말고 말씀의 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이 살아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적극 동참하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존귀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찮고 비천한 자는 진리를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고상함은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천박함과 고상함의 차이는 진리의 식별 능력과 진리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하는 간절함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묘한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49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구원에 관한 것이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Salvation, it comes only from God.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어도 죽으면 그만이고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작품입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구원은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람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성취와 업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로 재물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Wealth and achievement cannot save us.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성취나 업적이나 자랑거리가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해봤자 아무도 돈으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누구도 영원히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의 값은 너무나 비싸기에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 ransom for life is costly. No payment is ever enough.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단 하나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값은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만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고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마귀와 지옥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없고 자격 미달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시편 49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Understanding i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wealth and honor.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삶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생각의 자살 수준에 이르게 되죠. 본문의 깨달음은 잠언에 등장하는 명철과 같은 단어인데 인간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고상함과 천박함, 우아함과 무지몽매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며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한계 때문입니다. 존귀하나 유한한 인간임을 12절에 말씀하십니다. Limitation. Man is precious but finite.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지만 유한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때가 되면 죽어야 하고 평생 힘써 모은 재물을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죽고 많이 배우고 성공 출세를 해도 결국 죽습니다. 운동 많이 하고 건강과 젊음을 자랑해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예정된 죽음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그 시기와 방법을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인간은 종교에 받자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두 번째로 깨달음이죠.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20절 말씀이죠.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beings and beasts. 그런데 그 유한한 인간이 존귀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짐승같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며 성공 출세가 아니며 배움의 차이도 아닙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 존귀함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각성, 즉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배워도 깨달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깨달음과 거리가 먼 자들이 많습니다. 깨달음은 학이나 신앙의 연수나 인생의 연륜이나 경험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학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도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시편 49편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세상의 깨달음과 다릅니다. 언어의 원리를 깨달으면 좋죠. 외국어를 쉽게 익히고 술술 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원리나 과학의 원리를 깨달아도 학문 세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이미 시편 49편에서 언급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닫는 것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깨달아야 짐승이 아닌 존귀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존귀하신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이 오늘 시편 49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헌신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3번째

0: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유기준 장로의 소금 창고가 물에 잠겼다. 생각지도 않은 홍수로 인한 재난이었다.
1: 아, 이리 와줘. 저기 모래주머니를 내서 들어오는 물을 막았는데. 아이, 주인은, 주인은 어디 가세요?
0: 유계준 장로는 물에 젖은 소금보다는 다른 곳에 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상해에서 보내준 독립신문이었다.
1: 아, 세상에. 아이고, 이거 이렇게 물에 잠기다니. 아이, 주인은, 아이, 그게 무엇입니까요?
2: 님자, 오늘 본 것은 어디 와서도 절대 말하지 말라.
1: 아니, 그게 뭔데 그러십니까요?
2: 거저 이거 잘 봐라. 이거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살려고 갔다고 이국만리 상해에서 만들어 보낸 신문이야.
1: 상해에서 보낸 신문이요?
2: 이거이 바로 독립신문이란 거이디.
1: 예? 아이고, 이것만 주시면 주인 어른이 가지고 있습니까요? 아이고, 감을 기시려고요?
2: 그 말 주지 마라. 나라를 위해 싸우고 왔다는 거이. 어찌 경을 칠 일이네.
1: 아이, 그러다가 외놈들에게 잡히면 우리 가게는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요. 그
2: 님자, 나라가 없는 곳에서 끝이면 얼마나 끝이가 안네. 이놈의 가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기래.
1: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를
2: 저거 그나마 이만큼 젖은 것이 다행이니까니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자, 여기에다가 잘 싸가지고 가라. 그 절대 누구한테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야.
1: 예, 알겠습니다요.
0: 바로 그때였다.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다.
3: 유계준 장로, 이거 오래간만이요.
4: 아이고, 저 당신이라 여긴 무슨 일로 왔시오?
3: 비도 오해서 파전이나 하나 먹고 있는데 당신이 들을 맞고 급히 이리로 뛰어오는 게 아니가서 그래서 내 한번 와봤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말이야. 오호, 이건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4: 그거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지 않소?
3: 이거 왜 이러시나? 난 그냥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이게 다 소금인가?
0: 순간 유계준 장로는 몸이 굳었다. 일본 경찰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범이 들고 있는 소금가마니였다.
3: 왜 그리 놀라시오?
4: 어서 그 소금가마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
1: 예.
3: 아니, 소금이 물에 묻으면 말린다고 쓸 수가 있나? 그거 안 됐소이다.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났구만. 손해가 막심하겠어요. 내 도와주고 싶어도 유계준 장로가 반갑게 맞이해 주질 않으니 그만 가야겠소이다. 자, 수고들 하시오. 이거 피가 정말 많이 오는구만.
2: 주여,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시오, 조만식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무슨 일로 날 찾았습니까?
0: 무슨 일이라니요? 덕망 있는 분을 만나 뵙는 게 그게 바로 인생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1: 인생 공부라 했으니까. 인생을 배우는 것은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0: 그래요? 그럼 뭘 가지고 배운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수 가르쳐 주시지요.
1: 네, 무엇으로 당신들을 가르치겠어? 설령 가르친다 해도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겠소이까? 자, 왜 날 불렀는지 어서 말을 하시오.
0: 아, 선생과 차를 한잔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1: 단지 그런 이유로 날 이곳에 부르진 않았을 테고. 자, 어서 말을 하시오.
0: 아,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소이다.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같이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1: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것이 어떤 세상입니까? 무엇이 살기 좋은 세상이요?
0: 우리 일본과 조선은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고 산다면 그게 살기 좋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 식구요? 그 말 한번 잘했소이다. 무엇을 보고 식구라 합니까? 내 당신들이 한 집에 기거하는 객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 노릇을 하려 하니 그것이 답답할 뿐이요. 같은 밥을 먹고 한 집에 잠을 같이 잔다고 해서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일 거외다.
0: 고당 선생,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소이까? 나이도 이젠 드실 만큼 드셨는데 말이에요.
1: 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나라에 대한 사랑을 꺾어본 적이 없소이다.
0: 난 선생의 생각을 꺾으라는 것이 아니여. 절충점을 찾아 서로 타협하자는 것이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안 그렇습니까?
1: 타협이란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소이다. 날 그런 것으로 흔들려 하지 마시오. 할 말 다 했으면 내 가리다. 자, 잘 마시고 갑니다.
0: 저놈의 영감탱이. 어떻게 산정현 교회의 장로들은 다 저렇단 말인가. 고집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유계준이하고 똑같아. 응? 그래도 저놈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지.

출연 정운석, 신세인,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 매립지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는 점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고압으로 탈취제를 발사하는 기관포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탈취제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향내는 악취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는 단순히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 그는 자신이 도덕적 잘못을 기리기 위해서 침묵, 기만, 경건 등의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다시는 죄를 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1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2: 제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훌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나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배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나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쥐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길을 얻었으므로 공성패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사륙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죄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사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4: 제2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담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안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오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여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여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여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앗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역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엇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 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 신문군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날을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이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비서와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나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군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21장에서 2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서론과 3절까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4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이 4절에서 비로소 1절부터 시작된 한 문장이 끝난다고 보는데요. 처음 이 1절에서 시작된 이 4절까지의 이 모든 그 내용들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사도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5절로 가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주님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건데, 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셨죠.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물 세례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물 세례가 의식적인 세례라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인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곧 한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 충만케 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됐어요. 그들이 섬김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성령의 다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1장 6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참,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때 이러한 질문을 한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 비난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자들의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을 결코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은 제자들로서는 타당한 질문이었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셨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으로 양육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지상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7절에서 답변하시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때에는 왕국이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무리들, 곧 교회를 불러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제1공의회를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야고보가 다음 사실을 지적하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취하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그런 백성을 세상에 불러내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신자들의 몸인 교회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께서 이때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께 물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는 답으로서 그것을 그때 논할 주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논할 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에 대한 뭐 저라든가 다른 목사님의 대답이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런 대답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분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언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러한 것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그 대신에 주님은 심중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때나 기한을 아는 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이죠.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수행되어야 할 위임이죠. 이건 여러분 뭐 누구만 하고 뭐 어떤 사람만 뭐 특정적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인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뭐가요? 1장 8절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인데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설하는 것은 훌륭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땅끝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어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땅끝인 거죠. 혹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나 또 특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바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다면 바로 거기가 땅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나 교회 안에나 권능이 없고 오직 성령 안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교회나 뭐 이렇게 레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수레바퀴의 축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거주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온 유다는, 그거는 우리 사회에 해당된다고 보겠어요. 사마리아는요, 다른 무리들, 곧 우리가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것인데, 또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뭐 상당히 있겠죠. 어쩌면 제가 그들을 알게 모르게 뭐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든 지내지 않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쁜 시간에 이 극동방송 라디오의 채널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항상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는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요. 또 교회가 그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지 않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이 일에, 이 예언에 동참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늘상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되고 또 한 번 더 짚어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1장 9절을 가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우주를 향해서 쏘는 뭐 그 우주 그 발사대. 예? 그리고 또 그런데 가려면 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주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그분을 맞이할 구름이 있었고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구름이었는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구름은 수증기로 된 구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이 구름은 성막을 가득 채웠던 것과 같은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강보에 쌓여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영광의 구름으로 쌓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셨던 거죠.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두 천사가 그들에 나타나서, 천사는 마치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바로 그것이 10절 12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오셨던 분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입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어느 정도 될까요? 키로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안식일에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을 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가는 명절날 동안에는 성전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진을 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아마도 진을 친 사람들로 가득 덮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수는 아마도 명절 때는 수십만에 이르렀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 14절로 가보실까요? 저희가 들어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쉘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것이 뚜렷하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은 이때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기를 그대로 재현할 어떤 방도는 없어요. 이 시기는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놓인 단 한 번밖에 없는 때였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좀 이상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재현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15절로 18절을 볼까요? 모인 무리가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다시를 소리를 높여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기 전에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딱 한 기적이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복음서 기자 모두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한 뜻이죠. 오늘은 우리 위에 온 가족 연합 예배 주일이라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고린도 후서 13장 끝부분인데 그 말씀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좀 친숙하고 좀 더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1독을 지난주간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마침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야기가 지난주간 그 1독 그 본문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캐치하셨어요? 성경 1독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간에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마가복음 거기에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더 잘됐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책에 있는 것을 본문으로 삼을 것인가? 그게 또 제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또 읽고 비교하면서 읽고 그러다가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선택했는가 하면 17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다른 복음서는 이제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말이 매끈하게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좋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또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설교했나 한번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2004년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2014년 1월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1월에 했으니까 2년 9개월 전에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9개월 전에 설교 제목이 기억날 리가 없죠. 또 잊어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또 비슷한 본문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까? 남자만 5천 명 모였다고 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 한 2만 명 정도까지 모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11절에 보니까 영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잠시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사? 영접하사, 영접했다 하는 이 말은 환영해 주었다, 맞이해 주었다,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그 탤런트들이나 가수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그 팬들이 쫓아다닙니다. 뭐 몇십 명씩, 많게는 몇백 명씩 쫓아다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참 내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잠깐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절대로 싫은 내색 안 하시고 귀찮게 생각 안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영접해 주셨어요.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정말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귀에 찾아오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처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해 주세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 교회니까 정말 사람들이 좋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절로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이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사역에만 열중하시지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굉장히 염려가 됐던 거예요. 아, 이제 금방 어두워지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빨리 저 사람들 해산해서 가게 하집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뭐 모텔을 구하든지 또 저녁 식사를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계속 저렇게 설교만 하실까? 제자들이 염려가 돼서 주님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난한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많은 음식 사올 돈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없지만 제자들에게 능력만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되지 않느냐,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먹을 거 없는 건 내가 잘 알지. 그런데 너희들 옆에 지금 누가 있니? 나가 있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면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안 바라봤습니까? 안 바라봤죠? 예, 자기네들 돈 없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만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능력 많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능력만은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소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제자들은 주님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능력 없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금 당장 가서 우리가 먹을 거 사올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주님, 그게 이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한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이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 떡이 몇 개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지금 사람은 2만 명인데 떡이 뭐 몇십 개, 몇백 개 있다고 칩시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로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떡이 있는가 이제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알아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도 도대체 이것 가지고 이게 누구 입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일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온 이 안드레의 믿음이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아유, 떡 가지고 있는 사람 찾은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저 같으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드레는 안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예수님이 떡이 있는지 찾아보라니까 떡 있는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참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날 안드레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드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이 아이의 믿음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만 명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마 도시락 가져왔을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자기 먹을 것 챙기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온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려면 건물을 얻어야 되고 건물을 얻으려면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월세도 이제 꽉꽉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큰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 헌금으로 이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2: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매달 내는 월세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1,100만 원. 선교비로 매달 지출하는 돈이 6,700만 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자산은 20억 가까이 됩니다.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지금처럼 1,100만 원 매달 낼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한 분의 귀한 헌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누군가의 순종이 있을 때,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먼저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 중에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가 뭘 하고 있었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이제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이용해서 먼저 나에게 떡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너와 네 자식이 해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적은 음식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 좀 해주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하고 네 아들하고 해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 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여인이 자기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느냐? 떼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먹을 것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먹을 거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먹을 사람은 지금 몇 사람입니까? 한 2만 명.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배급해 주시려고 다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도 제자들이 또 순종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자들이 순종을 했죠. 그 2만 명 사람들을 여러분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지금처럼 이 마이크라도 있으면 아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배급해 드릴 테니까 50명씩 앉으세요. 그러면 딱 끝나요. 그런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이렇게 앉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앉으시고 그렇게 한참을 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믿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들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누군가가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았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때 그 종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도 또 갖다 줍니다. 순종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된 그 시각장애인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모든 기적들이 누군가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50명씩 사람들을 다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 했느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께서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 하는 이 말은 감사기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웃깁니다.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 든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이 음식 먹고 모두가 다 배부르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직까지 주시진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기적을 만드는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기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해요. 맨날 툴툴거리고 맨날 짜증내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복이 오려고 하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축복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기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는가 하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확하게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까지는 떡이 몇 개고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떡이 다섯 개, 물고기가 두 마리예요. 그런데 제자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에게 싹 나눠주니까 떡이 몇 개가 되고 물고기가 몇 마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죠. 13 곱하기 5 하면은 얼마예요? 65. 65개의 떡이 생겼습니다. 물고기는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13 곱하기 2 하면 26마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떡과 물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법칙이에요. 나누면 나는 빈국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면 나도 풍요로워지고 그 사람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좋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나눔의 법칙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안 나누고 자기 혼자만 쫙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죠? 그런 사람 부자 안 됩니다. 더 빈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과 자꾸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풍요로워지고 자기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해 주신 나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나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나누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우리 삶에도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뭐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능력만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건축 아니라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자기 능력 없는 걸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거, 우리에게 돈 얼마 없는 거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계산합니다. 근데 계산부터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참 희한한 법칙이에요. 그럼 제 말씀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다녔던 학교가 탈벗 신학교인데 그 탈벗 신학교는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 중에서 제일 비싼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 비싼 학교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테네시주에 있는 값싼 신학교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LA로 오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 신학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학비가 여러분 진짜 비쌉니다. 신학교가 웬 학비가 그렇게 비싼지 좋은 교수님들 모시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의 좋은 학교일수록 여러분 학비가 비쌉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 학비가 왜 비싸냐? 학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일단 비싼 학교가 좋은 학교로 보시면 돼요. 비싸야지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닌 그 신학교도 학비가 엄청 비쌉니다. 지금 저한테 다시 다니라 그래도 학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학생일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제가 그 신학교를 마쳤다는 거예요. 졸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계산에 안 맞아요. 와, 내가 어떻게 그 비싼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 지금도 계산하면 계산에 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2병, 5병 이어의 기적을 제 그 유학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비싼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 재정과 관련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대학원까지 두 아이들이 다 마쳤는데 한국 대학, 대학원도 학비가 비싸지만 미국은 더 비쌉니다. 제 딸 같은 경우는 또 그 의과대학원을 공부했잖아요. 의과대학원은 또 돈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돈

0: 교회의 자체금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는 제 경험상 저는 그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원이 있고 정말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능력 없는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 있지 않느냐 나. 너희들 나한테 한번 구해보기나 해라.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기도와 결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서울 것 없이 부패한 교회와 싸웠던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모토였으며 평생의 기도였었습니다. 이 결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으며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결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지금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1: 진리의 사랑, 십자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표적과 기적과 그런 거 보고 안 갑니다. 꿈과 비전 보고 안 가요. 왜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그 내용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에서 다 이룬 게 뭔데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로 모으신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있으면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 빼놓고 다른 기적과 표적을 쫓아간다고요? 그게 미혹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2: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시작과 끝 후반부 말씀입니다.
1: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럼 민족과 민족이 왜 싸워요? 나라가 나라 왜 싸웁니까? 더 획득하기 위해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로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전쟁할 수도 있었어요. 남의 걸 약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희예요, 유희. 전쟁을 장난삼아 한다니까요. 게임이에요. 모든 삶이 재미있게 한, 재미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에 무기 만드는 군수업자들이 정치권에 로비해서 그래서 무기 팔아먹고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는 곳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이걸 알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끝이 났다는 것을 알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적이라.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런 자연재해만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재앙, 환경오염, 핵무기, 핵발전소 이런 것들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입니까?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 오염된 거 한번 보셨어요? 페트병 떠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분리수거 좀 잘하십시오. 예배당에서도 그 페트병 둥실둥실 떠다니는 게 섬 전체를 뒤덮어요. 강을 덮고 바다를 뒤덮고 있어요. 그 플라스틱 그거요. 100년 동안 가도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자연재앙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땅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땅은 못 살 곳이란 말이죠. 재난의 시작이에요. 9절. 이제는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만이 재앙이 아니에요. 무슨 재앙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속한 증거가 세상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환란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란 받고 있습니까? 혹시 안 받고 있으면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굉장히 좀 부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뭐 손자도 있을 거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제 모아 아이들 다 자녀를 모아놓고 이제 유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자리예요. 그럴 때에 너는 큰 아들이니까 조금 더 하고 너는 뭐 작은 아들이지만 뭐 엄마 아빠 모셨으니까 유산을 좀 더 주고 뭐 이렇게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제 뭐 밥을 먹고 살만한 정도 된 사람이요 다 자녀들 다 그렇게 밥을 다 똑같이 밥을 먹고 살만한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뭐 유산 안 받아도 밥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산을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보험자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썩어질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만약 했다면 할 사람이 있겠어요? 요 말 할 수 있겠어요? 요 말을 했다면 그 말 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미쳤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 말을 한다면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건 반드시 핍박입니다.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안 받고 사세요. 요렇게 안 살아가니까 우리가 미움을 안 받아요. 가족에게 미움을 안 받죠. 이러면 예수 믿는다고.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새벽 기도 갔다고 남편 밥 안 해주고 미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 오지 말고 남편 밥이나 해주세요. 그런 거가 미움 받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핍박하고 아닙니다. 그거. 내가 새벽 기도 와서 당신 승진하도록 기도하는데 당신이 말이지 밥 좀 챙겨 먹고 가서 엉터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미워했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꿈꾸던 그 신세계, 우리가 꿈꾸던 그 비전, 그걸 이루어줄 거야.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행복한 나라 만들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가면 갈수록 자꾸만 어디로 간다 그래요 자기는? 골고다로 간다고. 십자로 간다고. 장로에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 얘기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미워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미웠어요 예수가? 바나바보다 더 미웠어요. 살인강도 바나바보다 더 미운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조폭들은 가족 잘 챙깁니다. 조직폭력들은 자기 가족 끔찍하게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보다도요. 누가 미워서요? 예수님. 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라.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람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 예수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가족이 미워할 거예요. 그런 예수를 과연 오늘 우리가 믿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맺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이익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예수가 보고 눈에 안 보여요. 그거 과연 예수 믿는 거 맞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했다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민감해지고, 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믿고 사는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할 때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압박을 가해요. 어떤 압박을 구할까요? 이러면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목사를 청빙해 올 때 어떤 목사를 구해 올까요? 아, 구해 오나 청빙해 오나 뭘? 하여튼 어떤 목사를 청빙해 와요? 일단 스펙이 좋아해요. 왜?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스펙을 소개해야 교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건강진단서까지 최근 6개월 안에 종합병원에서 찍은 건강진단서 다 첨부해 오래요. 왜요? 병드는 사람은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육체의 사탄의 까지가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건강진단서가 다 떼오래. 자녀도 많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회 포기가 목회 비전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핍박받으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이 맙니다. 그러면 핍박받고 미움받는 거예요. 구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라. 모든 민족이 다 미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가짜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가짜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보세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환난이 오면요. 어떻게 될까? 교회 안에서 환난이 왔습니다. 교회에 뭐 내우 외환이 올 수 있잖아요. 안에서 어떤 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해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에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불법이 성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의 속임이라는 것은요, 가장 그리스도다운 친절과 겸손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올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게 불법이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복음서를 풀어서 교회에 적용시켜준 말씀이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내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멸망은 무슨 멸망이라 그러세요? 온 세상의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렸죠.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곧 오실 때 아직 안 오셔요. 안 오시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죽어버렸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틈을 타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바울사도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돼요? 종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부활을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으로 보입니다만 예루살렘 멸망도 끝은 아니에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라. 실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그 성전에 쳐들어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세우고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아이, 훈련이 안 돼 있네요. 목사가 누굽니까? 주의 사자. 네. 그러니까 주의 종 하니까 혼을 냈대요. 보세요. 기도할 때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종님 하세요. 그게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인물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람을 자기 제자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말해놓았단 말이죠, 바울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나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 승리하신 그분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말이죠.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끝날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재앙의 시작, 종말의 시작은 십자가고 종말의 끝은 어디요? 재림이에요. 그럼 재림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자연재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갔는데 귀신은 막 물러갔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와,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불법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겉으로 올 때 아무 표적이 아니에요. 실패예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죄인이 용서받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타락했던 자가 마약에 찌들었고 깡패를 하고 뭐 깽단을 했던 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암직하고 뭐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악한 자가 나타나고 사탄의 활동은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매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이 합류되는 무력함이에요. 힘 빼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이고 자아의 죽음이고 주체성이 무너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땅에 티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자리 아닙니까? 주의 처벌에 다 맡깁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거짓 표적을 보고 속여서, 속아서 그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의 예사를 허락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혹, 헛된 것을 믿고 가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진리의 사랑, 십자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표적과 기적과 그런 거 보고 안 갑니다. 꿈과 비전 보고 안 가요. 왜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그 내용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에서 다 이룬 게 뭔데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로 모으신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있으면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 빼놓고 다른 기적과 표적을 쫓아간다고요? 그게 미혹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돼요. 그렇게 구별돼서 뭘 믿게 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표적으로 나가요? 성령 오면? 기적으로 나가요? 아니에요. 제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종말에는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찌할꼬 회개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땅끝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의 서울에만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끝이 오습니까? 안 오습니까? 우리는 안 왔다 할 수 있는데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복음이 전해, 여러분 우리 게시판에 보면 큰 선교지도 있잖아요. 그 선교지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뭐 이 빨간색, 파란색 막 하는데 복음이 안전한 곳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이 안전한 곳에 한 명이 복음이 들어도 그 나라에 뭐가 증거될 수 있어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 거치랑성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뭐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무엇으로 불러내세요? 복음으로 불러내세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것이고 그게 번영신학이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뭘 주려고 복음으로 불러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세요. 그 보좌 우편에 이미 영광 중에 계세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맡은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원도 은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다시 본문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로 드리라? 구원을 받아. 그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 재앙의 소상이 듭니다. 난리 소식이 들어와요. 온곳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쪽으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몸만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십자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의지예요. 화자의 의지예요. 영어 문법에 윌셀셀 세릴셀 할 때에 화자의 의지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증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성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유다 땅으로 사마리아로 로마에서 그렇게 엄청난 순교를 당했어도 그 로마에서 다시 이렇게 복음이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가장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2000년에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한 한마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오늘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이보다 더한 종말의 현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해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소망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끝까지 견디라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주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그걸 아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낸단 말이죠. 이 복음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주의 성령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말세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정말 주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며 참된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이 활기를 얻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야 비로소 삶이 창대해지고 영적인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대학의 성경 하나님에서 만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템플이라고 하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있다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우연의 일치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은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체의 광고나 또는 방송을 통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한 차례 행하는 청취자 후원 행사를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혹 저희 BBN 한국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방송 선교에 물질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BBN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들에게 방송 선교 원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체 광고나 또는 매매 행위 없이 오직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정성들인 선교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워했지만 반가운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2주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일찍 데려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소녀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는 어떤 명함들, 어떤 잡지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ITL 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제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ITL 카드를 사업장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주인이 BBN 방송국의 청취자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라번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구제 선교회에 찾아올까요? 물론 모든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불안정함으로 주저하며 그들 중 일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거리를 활보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머니 안에 권총을 넣고 누군가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3: 전 뉴욕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이삿짐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두뇌가 명석하셨지만 침착하지 못하고 부산스러우셨죠. 하지만 남을 설득하는 재주가 뛰어나셨고 숙련된 계획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순수하게 인생의 방관자로서 도박꾼으로 성공하셨답니다.
4: 루퍼트, 자네 정말 엄청나게 쌓아뒀네.
5: 그래, 하지만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어쨌든 난 가족이 있으니까.
4: 자네 식구들이 오늘 밤 자네를 보면 아주 반가워하겠어.
5: 뭐 꼭 그렇지는 않아.
4: 왜? 만약 오늘 밤 자네가 딴 만큼의 돈을 우리 집에 들고 가면은 날 영웅 대접해 줄 텐데.
5: 그래? 우리 집에서는 이걸 더러운 돈이라고 부르던데.
3: 어머니는 아버지의 돈에 손대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 혼자 버신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아버지는 친구들과 어울리실 때면 배포가 크셔서 술집에서 돈을 바위에 올려두고 사람들에게 술을 사곤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들고 오신 돈다발은 그저 종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죠.
5: 그레이스, 당신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 줄 몰랐어.
6: 이 집에서 당신 혼자만 올빼미는 아니에요, 루퍼트.
5: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이들 구멍난 바지를 조각천으로 덧대는 건 볼썽사나워. 우리 글랭과 베르니가 그런 기운 바지를 입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자, 이 돈 받아. 애들에게 새 옷을 사줘.
6: 그 돈으로는 안 돼요. 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난 분명히 그 돈 안 받겠다고 말했어요.
5: 지금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면 보나마나 소시지랑 콩밖에 없을 것 같은데.
6: 아마 콩만 있을 거예요.
5: 그럼 사람들이 날 좋은 가장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6: 루퍼트, 당신은 좋은 가장이 될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도박꾼과 도둑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한 우리 애들과 난 내가 번 돈으로만 살아갈 거예요.
5: 당신 정말 너무 고집스럽군, 그레이스. 자, 그래, 좋을 대로 해. 당신은 지금 애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어.
6: 그건 그렇고 당신 내일 저녁엔 집에 있어주었으면 좋겠어요.
5: 무슨 일인데?
6: 손님이 오시거든요. 내가 좀 들러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내가 만난 분들 중에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5: 좋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에겐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6: 이 사람들은 달라요, 여보.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아요.
3: 어머니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은 아버지 같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 그들 평생의 주요 목적이었죠. 조용하고 온화한 저희 어머니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답니다.
7: 저희는 여기에 형제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루퍼트 씨.
5: 어째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불황자처럼 보이세요?
7: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루퍼트 씨. 하지만 형제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악마가 그 좋은 마음을 이용하도록 놓아두는 일이요.
5: 악마라고요?
7: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는 중이죠.
5: 만약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온다면 내가 요청하겠어. 지금 당장은 저보다는 택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네요. 자, 여기 5달러 있어. 가서 탬버린이나 사요. 아니면 이 돈을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던가요.
6: 루퍼트!
3: 아버지는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온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접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곤 하셨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연결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해 여름, 제 나이 9살 무렵 한 부흥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 거대한 천막을 설치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5: 저 아래편 길에서 무슨 쇼가 열리는 모양이지?
6: 복음 전도 집회예요.
5: 그러니까 당신 말은 사람들이 단지 저 안에서 하는 성경에 관한 멍청한 소리를 들으려고 저 큰 천막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야?
6: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5: 바보들처럼 진지한 사람들도 없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6: 저들 중 일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정도로 지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5: 이미 다들 크리스천인데 또 누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
6: 아무도 날 때부터 크리스천인 사람은 없어요.
5: 난 크리스천이고 당신도 그렇잖아.
6: 아니요, 난 아직 아니에요. 난 아직 그 근처도 이르지 못했어요, 여보.
5: 그런 미친 소리를. 아, 당신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안 그래?
6: 출생지와 크리스천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5: 상관 있고 말고. 하지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좀 알고 싶은데. 애들 옷 중에 기우지 않은 괜찮은 옷들 좀 있나?
6: 있어요.
5: 그렇다면 애들 옷 좀 잘 챙겨 입혀. 당신도 차려입고.
6: 왜요? 아, 당신 저 집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5: 그러면 안 되나?
3: 그 천막에서 우린 깨끗이 단장한 채로 한 줄로 앉았습니다. 아버진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보였죠. 그 후 부흥사가 모인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8: 자, 만약 여기 모이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로서 저희를 진심으로 후원하길 원하시는 분은 바로 제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 아버지는 당신에게 도전하는 그 누구든 맞서겠다는 듯한 태도로 통로를 으스대며 활보하여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주위를 살피셨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에서 겁에 질린 표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쪽을 흘끗 보시다가 이후 다른 한쪽을 보시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의자의 뒤편을 손으로 꽉 움켜잡으셔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기까지 했죠.
8: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5: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저는 앞자리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8: 오늘 밤 이 앞자리에 왜 나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 아, 예. 괜찮아요. 전 사실 오늘 당신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비웃어주려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마치 가파른 언덕길에서 굴러떨어지는 사람 같은 심정이 드네요. 멈출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젠 하나님과 함께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3: 그 부흥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모든 관심을 총 집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한 뭉치의 시가를 꺼내서 버리셨고 머리를 숙인 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가셨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안전한 입성을 위해 기도해 주었답니다. 이윽고 우리 가족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6: 루퍼트, 당신 뭐해요?
5: 담배를 싹 갖다 버리는 중이야. 아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거짓이 아니야, 여보.
6: 알아요. 하지만 믿기가 힘드네요.
5: 이젠 믿는 게 좋을 거야. 자, 베르니, 이 카드 뭉치 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렴. 딱 두 병밖에 없는 게 다행이군. 이 술 때문에 배관 파이프를 삭개 하고 싶진 않거든.
6: 루퍼트, 당신 날 정말 놀라게 하는군요.
5: 나도 나 때문에 놀라워. 자, 그 다음엔 그레이스, 이제 우리 같이 거실로 가서 기도 좀 하자. 오늘 내가 한 결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해.
3: 아버진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속인 사람들에게 배상도 해주셨습니다. 물건을 절도했던 회사들 중 일부는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버진 여러 곳을 다니며 당신의 간증을 전하셨답니다.
5: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지고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분의 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3: 전 14살에서 15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포함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졌습니다. 그 이후 저도 그 가르침을 마음에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전 반항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하셨듯이 거물이 되기를 갈망했죠. 버팔로로 이사한 후 저의 비행도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건달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됐죠.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고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절 바라보셨답니다.
5: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구나, 베르니.
9: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벌을 받을게요.
5: 아니, 아니야, 얘야. 나에겐 널 혼낼 권리가 없어. 옛날 어떤 분이 나를 공경해서 건져주셨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내 아들을 돕는 거야.
9: 누가 아버지를 공경해서 구해주었죠?
5: 예수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 아, 또 그 기독교에 관한 얘기 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수백 마일 먼 곳에 계셔서 제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실 텐데.
5: 주님은 널 창조하셨어, 베르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
9: 아, 제발요, 아버지. 저도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리려고 노력해봤지만 종교는 저와 맞지 않아요.
3: 전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이제 막 꽃봉오리를 피우는 애성이 범죄자였고 쉽고 빠른 돈을 얻기 위해 교활한 계획들을 꾸몄죠. 이후 학교를 중퇴하고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진짜 사나이의 세계에 들어가 그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5: 베르니, 넌 지금 온통 엉망진창이야. 너 전에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 않니? 그건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우선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돼.
9: 저도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 애들이 다 애송이들처럼 보여요.
6: 거교 졸업장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어.
9: 인디애나에 있는 공대에서는 졸업장 없이 가능해요.
6: 알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5: 우린 기도로서도 너를 도와줄 거다, 아들아. 의지해도 돼.
9: 네, 그럴게요. 전 하루빨리 인디애나로 가서 공대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등록하자마자 흔들렸죠. 한동안은 학교에 착실히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동안 나쁜 계획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후 다시 학교에 돌아갔다가 중퇴를 하고 잠시 동안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는 교활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나쁜 계획들이요. 어느 9월의 저녁,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결심했는데 제 계획은 밤 10시까지 기다리는 것이어서 그동안 퍼시픽 가든 미션에서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그곳은 제가 돈이 떨어지면 가는 곳이었습니다.
10: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9: 어쩐 이유에선지 저는 계획을 다음 날 밤 같은 시간에 하기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도 10시가 될 때까지 시간을 죽이기 위해 그 선교회로 다시 천천히 걸어가서 뒷자리 근처에 앉았습니다. 약 9시 30분쯤 예배가 끝나자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크리스천인지를 물었답니다. 그래서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죠. 전 단지 시계가 10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전 그를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딴청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를 떨쳐내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갑자기 예전에 아버지가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듯한 심정이 되어 멈추기를 원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야 했지만 그 남자는 마치 큰형님처럼 제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10: 형제님은 형제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형제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지요.
9: 제가 노력 중이라고 누가 그랬나요?
10: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9: 아, 저기 잠시만요.
10: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물론이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형제님이 과거에 지은 죄들, 앞으로 지으려고 계획한 죄들까지도요.
9: 그게 무슨 뜻이죠?
10: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약 형제님이 죄를 회개하고 형제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 죄는 깨끗이 씻겨나갈 수가 있죠. 예수님은 형제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형제님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에서 분리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번 보십시오.
9: 어디를요?
10: 저기 선교의 벽 위에요. 직접 읽어보시죠.
9: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10: 그건 사랑입니다, 형제님. 그게 사랑이에요.
9: 그럼 선생님은 제 생각을 모르고 계신 거군요.
10: 무슨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요, 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형제님에게 지금 즉시 그 계획들을 버릴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 계획들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예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시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좋아요. 그 기회를 잡을게요.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전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10: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진심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 누구도 이 일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형제님이 진심으로 하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11: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지만 멈추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도 몸을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12: 엄마,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렸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6: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르니, 감사합니다, 주님. 네 아버지 모셔올게. 루퍼트, 베르니가 거듭났대요.
13: 뭐, 베르니, 그게 사실이니?
12: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 이젠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13: 그래, 네 목소리를 들으니 알겠구나. 어떻게 된 일이니?
12: 시카고에 있는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는 곳에 갔는데 프레드라는 남자가 저를 도와서 제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11: 전 성서대학에 진학했고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군목으로 지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엔 목회자가 되어 대서양 연안을 포함해 여러 주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중입니다.
2: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0: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 혹시 나무를 가꾸는 개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나무를 가꾸는 개미입니다. 농사를 짓고 정원을 보살피는 것은 매우 진보된 활동이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원시 인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으며 정원을 가꾸는 일은 인류 역사에서 단지 최근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여러 다른 생물들에게 식물이나 나무들을 보살피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를 가꾸는 개미가 있습니다. 남미에 사는 한 종의 사나운 개미들은 멀스 혼 아카데미 나무를 가꿉니다. 이 개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나무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 나무의 일부를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미들은 이 나무에 손상을 줄 정도로 먹어치우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개미들은 자신들의 나무를 보호합니다. 이 개미들은 나무 가까이 오는 줄기나 자라나는 어떤 다른 것들은 잘라버려 자신들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 개미들은 다른 곤충이나 심지어 새들이나 더 큰 동물들이 나무 가까이 오는 것을 방어할 만큼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이들 일부의

0: 창조되었고, 창조자는 개미들에게 이 나무를 보살피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을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데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긴 중심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때 우리 중심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마도 이 땅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이웃과의 만남 중에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시면서 제가 바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기러기는 앞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이렇게 놓은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V자 형태의 대오를 유지하며 날아갑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그 센 공기 저항을 극복해야만 하는데요.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기러기부터는 앞에 있는 기러기 덕택으로 쉽게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 덕택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언제까지나 편안함을 즐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지쳐서 힘이 빠질 때쯤이면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인생의 석양이 지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꿉놀이에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신하가 되는가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인생의 소꿉놀이에서 무슨 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가 부르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귀한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현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삶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점과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집들도 전나무 가지와 황금색 별들로 예쁘게 장식되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6: 촛불이 환하게 타고 있어요. 즐거운 시간이 와서 기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5: 촛불이 켜지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빛과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그리고 위대하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합시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가장 큰 준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환하게 타오르는 어떤 촛불보다도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한 가지 더. 다음 시간에 크리스마스 퀴즈쇼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실 거죠?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하죠.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 얘기예요. 미국의 그 뉴욕 무역센터를 공격한 지 22주년이 되는 때가 작년 2023년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멋진 쌍무지개가 뉴욕시 상공에 나타났답니다. 이전에 있던 그 트윈타워가 서 있던 이 도시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었어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쌍무지개는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느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담은 영상은 마치 무지개가 세계 무역센터 부지에서 발산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었대요. 무지개는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멸망을 초래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그 언약적 그 시각적인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화려한 상징물을 세우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수개월 동안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언약의 표, 언약의 표인 무지개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반가웠을지 우리는 그저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그 무지개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증표입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신체적, 정서적 고통, 질병의 공경 등 이유를 막론하고 암울한 날과 비극적인 손실에 직면할 때 그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그 순간에 반짝이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놓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셔 주셨나요?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의 얘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준비를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견한다고 하면 우리는 적당하게 또 준비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언제 지켜질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비하고 있습니까?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00% 객관적인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마음에 각인된 고정관념의 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마음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사람도 보고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경이 밝고 아름다우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음의 안경에 먼지가 묻었거나 크랙이가 있으면 세상이나 사람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창문을 통해서 앞집을 볼 때마다 마음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기 때문이죠. 아니 저 집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하나 어떻게 담장과 지붕이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냥 두는 것이냐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집 창문을 청소한 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앞집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앞집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창문을 통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창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이 맑고 깨끗하면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맑고 깨끗하신지요? 아니면 어둡고 누추한지요? 사랑과 진리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찬 사람은 어떤 것을 안겨주어도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꽉 차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소개해주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장벽이 그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성향의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 중심에 불신의 장벽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베일을 다 벗겨버려야지 그때 진짜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베일을 다 벗어서 하나님이 정녕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바로 앞절인 11절을 보게 되면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옛 언약의 사람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 언약이 주는 참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존귀한 새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가 수건을 썼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수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타월, 우리 보통 말하는 수건, 손수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veil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veil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이 머리나 얼굴을 가렸던 천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도 아랍지역을 가보시면 히잡이라고 해서 얼굴을 여인들이 가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veil입니다. 어쨌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판을 갖고 내려올 때 얼굴을 veil로 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베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무엇을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출애굽기 34장 자체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만 설명되어 있지 정확하게 왜 모세가 수건을 썼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즉 마지막 모습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 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건을 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흔히 이와 같은 해석을 미드라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랍비들의 해석에 놓은 카멘터리를 미드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일찍이 유대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드라시적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순히 러비닉 주디즘, 유대 종교의 패턴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보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에드워드 얼 앨리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PhD를 받으시고 유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 신학교에 리서치 프로페서로 오셔서 특별히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혐오하고 참 학자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셨던 귀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1년 동안 제가 콜숙을 할 때에 폴라인 Theology 세미나를 1년 동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졸업할 때 그 PhD 논문이 구약 성경을 사용한 바울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책으로 나왔는데요.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한 것은 미드라시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 이것이 닥터 앨리스가 소개한 사도 바울의 성서 해석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구속사적 안목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중심에 놓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은 비록 본인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이 율법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사라질 영광, 가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없어질 영광에 현혹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인텐션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진짜 영광, 즉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포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영광인 율법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렸던 수건은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건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수건이 우리 마음을 가리게 되면 축복의 열매를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수건이 마음을 가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수건으로 덮게 되면 진실되고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측면의 수건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의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리의 수건이 아니라 편견과 불신앙의 수건을 그들 마음 속에 덮은 것입니다.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리 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 속에 내려진 이 수건은 파괴적인 수건이고 부정적인 차원의 수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고하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이 굳었다, hardened,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고집이 세다, stubbor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blinded, 눈이 멀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은 굳어버렸어요. 완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먼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려졌던 이와 같은 불신앙적이면서도 편견 중심의 수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덮여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내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수건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수건이 성경을 왜곡되게 읽게 했고 이 수건이 모든 관계성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유대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찬란한 축복을 받고도 유대인은 비참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수건, 불신앙적이면서 편견 중심의 수건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누구의 마음 속이나 그 마음 속에는 두껍게 내려진 불신의 베일이 있습니다. 와이엄의 열방대학의 볼스 탐슨 박사는 이것을 마음의 벽이라고 부른 적이 있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진 마음의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릴 때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분노의 벽이 되어 마음을 가로막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릴 때 버림받았던 경험이 상처가 되어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벽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죄책감이나 삐뚤어진 생각이나 열등감이 마음의 벽이 되어져서 평생 바르게 살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마음의 벽이 어떤 케이스든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온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보기도 축제 있다면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지금 물론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이미 어릴 때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보낸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신 대로 이분은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셨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외관상 볼 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분인데 이분에게 열등감이 안했었대요. 무엇에 대한 열등감이냐고 하면 노래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철치 뮤직 시간. 노래를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땀이 뻘뻘 나고 힘이 나고 우리 김성승 목사님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음악만 보면 그냥 희생기가 돋아나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못해서 일종의 뮤직 포비아라고 할까요? 음악만 보면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이와 같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요. 과거에는 소풍 갈 때 시골에 소풍 갈 때 보면은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따라가시고 동네 어른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노래를 시켰어요. 본인은 싫다고 하는데 자꾸 강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어른들이 아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 아저씨들에게서 들은 노래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를 놀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누님 날 장가 보내주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린 초등학생이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안 웃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때 당했던 그 창피함이 평생 지우지 않는 상처가 되어서 노래만 보면 기피하고 싫어하는 이와 같은 열등의식에 잠기게 됐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쌓여진 마음의 벽, 마음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벗지 아니하면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영광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베일, 이와 같은 마음의 장벽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마음의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마음의 베일을 벗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베일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예컨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렇게 노래도 하지만 마음이 깊이 새겨진 죄악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터나셔야지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꿔야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하반부를 잠깐 보시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한 후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덮고 있던 율법의 수건, 정죄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성취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음에 있던 모든 율법이 요구했던 이 수건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구속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켰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의 짐이 벗겨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속사적인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액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turn to the Lord.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다음 순간 나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턴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 속에 있던 죄짐과 무거운 수건들이 벗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 죄책감에 쌓여있든지 상처의 고통에 쌓여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보혈의 피뿌림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죄악이 떠나가고 모든 상처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상처를 가슴에 안고 홀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아파하고 신음해도 그것만으로 죄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며 적었던 시죠.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로 통에 자복했을 하며 지었던 지가 시편 32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직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는데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탐욕이라고 하는 네 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범했는데 그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이 범죄를 한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삼들사들에서 그가 기록을 했어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우리 세 번역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토설치 아니했다 이 말의 뜻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기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에 자백해 처리하지 않냐고 나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는지 뼈가 부스러지는 아픔과 같았다. 이런 뼈가 상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플 순 없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안 되고 손톱으로 벽을 걸고도 떠나가지 않는 아픔이 바로 뼈가 상하는 아픔인데 이게 죄를 자백하지 않고 품고 살 때에 느끼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혹시 있다면 그냥 안고만 계시지 말고 Turn to the Lord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의 만지심과 시원케 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사역 가셨던 목사님 중에 엘리샤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실 찬송을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신방을 갔다가 너무 큰 절망 속에 고통하는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자매님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와 대화를 나눈 끝에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말씀드리세요. 사실 평범한 제안처럼 보이는데요, 이 한마디 말을 그 자매가 억셉트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했어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어둠이 다 떠나가고 밝고 빛난 모습으로 자매가 변화됐어요. 이 사실을 목격한 후에 호프만 목사가 쓴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I must tell Jesus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나 혼자 힘으로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지기에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I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말 찬송에는 337장입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소망밖에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도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나 아픔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자복하고 토해내게 되면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상처와 나의 무능력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urn to the Lord.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고통들을 다 토해내고 자복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짐이 벗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배를 벗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옛 속성의 수건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old nature, 우리 그것을 sinful nature라고 그러는데요, 옛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결단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옛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주는 영이시니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시게 되면 now,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대다수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w the Lord is the Spirit. 지금 주님이 영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에 가셨습니다. 자, 주님이 성천에 가신 후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주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이 계신 곳에 비로 자유함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결박들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는 죄성을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파워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파워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처절한 절규를 고백했던 그 죄의 사슬을 성령께서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을 덮고 있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의 베일을 벗고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에게 꼭 붙잡히셔야지 진정한 자유가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남은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자유라고 하면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바른 것에 붙잡힐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에겐가 붙들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돼요. 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겠죠. 탐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욕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되면 거룩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에 붙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에 붙잡히는 것이 자유예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은혜에 붙잡히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잡히는 게 속박이 아니에요. 잡혀야지 자유가 주어집니다. 한 여자에게 진짜 꽉 잡히게 되면 다른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일찍 이 사실을 터득하고 잡혀 사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모든 건 은혜가 다 처리해 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참 자유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밥 바틀렛이라는 탐험가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극을 40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바다를 항해하는 데 평생을 보낸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여행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게 되어서 이 새들을 새장에 넣은 채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항해 오는데 그 새 중에 한 마리가 새장에 갇히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발부둥 치더니 드디어 새장을 열고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새들도 다 도망을 쳐서 망망한 대해 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즉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흥미로운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창공을 날아갔던 새들이 다시 배로 돌아오더니 갑파도 위에 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껏 날아가 봤는데요, 막상 나가보니까 가도 가도 끝없는 망망대해예요. 발붙일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자유라고서 갔는데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다시 배로 돌아와서 갑판 위에 뚝뚝 떨어져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틀렛이 그 새들을 다시 새장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새장은 그들의 감옥이 아니었어요. 새장은 굶주린 배를 채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새장은 결박의 철장이 아니라 끝없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정말 붙들려야 될 것에 붙들리는 것이 참 자유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쾌락이나 야망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 같지만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에 끌려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짜 소중한 가치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고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베일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어내려면 1차적으로는 주께로 돌아가요. Turn to the Lord.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성의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 여정을 다 완주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ifelong journey, 일평생을 달려가는 여정이죠. 그러므로 이 여정을 마치려면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골이 있어야 돼요. 영성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영성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영성의 궁극적인 골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것.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모든 상처와 허물과 불신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영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영성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한 단계 한 단계 성령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Maybe 그것은 일생이 걸릴 수, It may take whole life.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정말 여러분이 열망하는 여러분 영성의 골이 분명하게 되면 멈추지 아니하고 그 변화의 아름다움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인생의 골, 우리 영성의 골이 뭘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붙일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헤매이고 찾아보아도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에 가슴에 막힌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나의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만지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거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보좌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 찬양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를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도 안겨주시게 되고 얽매였던 모든 죄짐을 다 풀어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몸소 뵙는 가운데에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경 가운데서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누추한 것이 혹시 있지 않나요? 불의한 것, 완악된 것, 죄악된 것, 혹은 과거의 상처나 선뿌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시고 보혈의 씻으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장악해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고는 모든 얽매임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심령의 결박이 풀리도록, 육신의 질병의 결박이 다 풀려지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난이 가져온 결박이 다 풀려지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양숙 강사의 말꼬투리 잡는 대화, 말꼬트는 대화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2: 자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남자라니까요. 이런 차이들이 남자와 여자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남자는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간접화법을 쓰죠. 정말 우리가 이 설계도를 잘 모르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 한번 나와보실래요? 네.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배려녀 플러스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향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부담스러우세요? 자, 보시면서 지금 관찰하신 대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눈에 보이시는 대로,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한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관찰한 것만.
3: 잘생겼다.
2: 잘생겼다. 와. 야.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생겼다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아니면 머릿속에 만들어낸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방금 잘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잘생겼다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예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아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4: 칼은 안으로 굽는 거.
2: 네.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5: 의견.
2: 의견이죠. 그렇죠. 그건 어디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머리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머리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내가 언어로 만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안경을 썼습니다. 맞죠? 예.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계를 샀습니다. 예, 또요?
6: 회색 가디건.
2: 회색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또요? 명찰을 달고 있다. 또? 아, 머리를 염색했다. 예, 네, 또? 어, 남자다. 아주 대단한 관찰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팩트예요. 아, 이게 남자다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누가 어머 저게 뭔 남자야, 여자지,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아, 전혀 없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6: 잘 웃으니까 친절할 것
2: 같아. 아, 잘 웃으니까 친절할 것 같아. 넙죽받아 챙기시네. 또요?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생각난 대로 바로 던지세요. 괜찮아요. 아, 재밌을 것 같아. 예, 또요? 착할 것 같아. 또요? 착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 과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을 내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다른 거예요. 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글쎄 저게 착한 걸까? 약간 좀 자기 주관이 약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팩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팩트를 믿은 다음에 팩트로 다시 강요를 해.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누가 착하다고 얘기했어요?
4: 저는...
2: 아, 이렇게 착하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이 사람 착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3: 김현래 씨가 착합니다.
2: 착하지 않아요. 계속 한번 주장해보세요.
3: 네, 현래 착한데.
2: 그건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서 사람 보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착하지 않다니까.
3: 제가 많이 봐왔는데 정말 착해요.
2: 아니, 착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자꾸 착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판단력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제가 팩트, 사실 다루고 있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 사람의 사람 자체를 제가 다루고 있잖아요.
3: 네.
2: 뚜껑 열리죠?
3: 네.
2: 어머, 이 사람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저래가 공부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 참 착해요.
3: 저 사람 참 착해요.
2: 아, 착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에 싸우고 싶은 의지가 다 사라져. 우리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풀어가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웃기고 있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너 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렇게. 그걸 지금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우. 자, 이러는 순간에 바로 이 전투를 하기 위한 전투 태세를 딱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서로 이기려고. 자,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거를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아, 따라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여기는 이렇게 신체까지 써가면서. 자, 어깨 손 올리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시작. 아, 연습을 좀 하라고요. 뭐 저거 가서 다시 해요. 다시 볼 거예요. 자, 방금 이 말을 사용하는 순간에 어떤 욕구가 충족이 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순간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다음 드는 생각은 그래 네 생각도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여유가 바로 생기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부분은 자매들이 참 많이 필요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여성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아마 우리가 남성들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해주셔도 웬만한 여성들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성들은 공감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자, 이 엄청난 차이인데 자, 이 대사 두 사람이 한번 지금 짝 하고 한번 주고받아 보실게요. 자, 우리 자매들이 먼저 할게요. 시작. 자, 이제 남자 대사는 형제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남자들 시작. 벌써 마음이 상했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도 왜 싫어 그랬더니 여자 시작. 남자 시작. 여자? 남자? 여자?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거죠. 여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매들은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여성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네가 나의 남자친구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곁에 있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고 아프다는 경험을 말할 때에 그걸 들어주면 되는 거야. 공감이라는 거는 비를 맞고 가는데 우산을 갖다 씌워주는 것이 공감이 아니에요. 남성들은 우산을 갖다 씌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의 언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축축한 그런 느낌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이죠. 그래서 너무 축축해 라고 얘기하면 같이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자, 그러니까 남성들이 해야 되는 언어는 이런 언어들이지요. 자, 따라 할게요. 따라 합니다. 아. 아, 저런. 어쩌다가, 나 참,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 저런, 우와!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언어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자매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바람이 나서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자매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갑자기 딱 쓰다보고는, 야,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성들은 애초부터 오감 플러스 육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오감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공감의 회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성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공감의 회로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따로 학습할 필요 없이 여자들끼리 만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얘기를 해, 계속. 그럼 다 뭐라 그래? 어머 맞아 진짜. 어머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치료가 돼 있어. 힐링이 돼 있다고요. 바로 이 역할들을 여성들은 혼자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어 하고 나의 남편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예요? 자, 시작. 자, 뭐라고요? 시작. 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같이 늘 지내다가 이 학위 과정 때문에 떨어져서 6개월을 지내야 되는 거죠. 형제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자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딱 한마디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성들에게 다 있다고요. 근데 그 힘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남자친구가 공감해 주는 거. 아, 보고 싶을 텐데. 견뎌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나도 너를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야, 넌 오죽하겠니. 이런 말들. 이런 말들만 던져줘도 그 자매는 얼마든지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강의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언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감탄. 감탄. 감탄. 이게 우리가 자매들이 참 많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그런가 하면 관계 속에서 보통 형제들이 조금 서툴러요. 특히 관계적인 부분에 굉장히 서툽니다. 특히 아마 전공이 기계공학이라든지 그 전공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주장창 기계하고만 대화를 하고 주장창 기계하고만 놀다 보니 이 살아있는 그 인간이 특히 이 복잡 미묘한 이 여성을 캐치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여성들이 정말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알아맞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못 해줬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다음 그걸 계속 들이밀기 때문에 남성들이 헤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아, 내가 더 이상 얘하고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나는 얘를 만날 때마다 계속 좌절이 돼. 나는 죽을 힘을 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친구 생일이에요. 생일이라고요. 근데 딴 애는 막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서 딴에는 이 이제 귀걸이를 하나 이제 사다 준 거죠. 근데 이 귀걸이가 진짜 절대로 하지 않는 너무 촌스러운 크기도 있다만 하고 얘는 절대로 큰 거 안 하는데 그런 걸 딱 사다 준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자매들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바로 좌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감탄사 대신에 한탄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봤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석 들어갑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언제 있다마는 기구를 하고 다녀? 관심 하나도 없잖아. 그 다음에 결론, 너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자, 이러니 이 남자는요, 자매를 만날 때마다 계속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죽을 힘을 다해도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얘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남자는 떠나기로 결심해요. 더 이상은 내가 얘를 만나면 이게 남자친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이 여자가 나로 인해서 행복한 거를 보는 것을 보면서 남자는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힘을 계속해서 얻는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 누구 좀 봐 이거 아니잖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형제는 완전히 좌절하게 되죠. 그게 리스펙트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남성들 속에는요. 다 지혜로운 여성 같으면 누가 세치혈을 잘 컨트롤한다면 당연히 그 정말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은 귀걸이를 사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줬던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죠? 어머 세상에 너 이거 구하러 다닌다고 정말 고생했다. 어쩜 귀걸이를 해줄 생각을 다 했어? 감탄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여성들은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걸 감탄사예요. 근데 그게 내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감탄을 할 수 있을 때에 이 남자는 점점 감탄할 만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가고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아주 건강한 그런 관계로 계속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자매들만요. 와! 와! 어머! 어떤 인생각을 다 했어?
5: 어떤 인생각을 다 했어?
2: 야, 넌 정말 최고야.
5: 나 정말
2: 대단해. 역시 그 회사가 당신 알아본다니까. 너 알아본다니까. 시작?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본다니까.
5: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본다니까.
2: 이런 감탄사를 통해서만 나는 남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일단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페리아노를 길들이라. 예, 두 번째 뭐였죠? 남자와 여자의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학습하셔서 상대방의 언어로 계속해서 접근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네. 자, 공감하는 언어.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정말 많이 사용해 줘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언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언어는 감탄사. 그리고 그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 경험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 네. 자, 이런 조절된, 컨트롤된 언어를 통해서 행복한 관계 만들어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질문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7: 만약에 네. 이미 이런 걸 보이고 네. 이렇게 해서 관계가 나빠진 상황.
2: 아, 네.
7: 이런 모든 사람이 회복이 가능한 그런 때는 어떻게
2: 어느 정도로 파괴가 되어져 있는지에 달려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전문가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해서 공감을 사용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면 치료가 돼요. 힐링의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정말 아팠겠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견뎌내려고 얼마나 어려웠니.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참 많았을 텐데 그래도 견뎌내주는 것이 너무 고맙구나. 너가 그렇게 힘들게 아파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 어느 정도로 힘들었으면 너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계속 사용해주면 힐링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 많이 파괴가 되어져 있으면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파괴되어져 있는 정도에 좀 달려있겠죠. 상담을 조금 신청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에 두 분이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때요. 네. 네.
8: 남자친구랑 싸우면 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2: 말 안 해요?
8: 안 하겠다.
2: 걔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직면을 하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는. 근데 그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그 패턴들은 지금 당장 남자친구 관계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도 본인이 그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터득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조금 보셔야 되겠죠. 예, 지금 남자친구에 아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의 흔적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걸 억셉트해주고 수용해주고 했더라면 나는 언제나 꺼내놓고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말해봐야 소용없는 문제든지 다시 말해서 내가 말을 해서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였다면 나는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 이게 아무런 그 돌아오는 반응은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무는 거를 학습을 했겠죠. 근데 그 학습한 결과가 지금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네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내적 치유하고 또 좀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두란노에서 이번에 4월 달에 편했던 책이 있어요.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라는 책인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처에 가는 부분이라서 우리 누구나 다 상처받고 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과거는 내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현재와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내가 다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그 이제 탯줄을 끊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책을 아마 사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건데 서점에는 안 가지고 와 있으니까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최신 책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두란노 지금 가셔서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성들을 회복하는 거를 10년 가까이 제가 진행을 해왔어요. 러브뮤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참가하세요. 2박 3일 내내 숙박하면서 이런 문제들 다 이제 힐링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책이라도 지금 좀 도움을 읽어보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네. 네, 데이트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세요. 왜냐면 오해를 많이 할 거니까. 사실 내 속에 오는 아픔들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좀 말을 해서 풀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된다. 이런 것만 조금 나누셔도 훨씬 서로를 잘 이해하고 오해를 안 하게 되니까. 그죠? 네.
9: 만약에 두 사람이 만약에 내가 기존에 내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사인했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근데 나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도
2: 네.
9: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2: 그거 이제 본인이 그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갖추셔야 되겠죠. 감정을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단계거든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지금 자기 문제다라고 이게 딱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은 훈련이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혼자서 다 떠들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 걔가 짓는구나.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안 넘어오게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모션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국에 오시면 하이패밀리 좀 두드리셔서 이런 걸 좀 경험을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꼭 한 번은 경험을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제 청년들이. 그래서 감정을 조금 객관화시키고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게 다 가능해요. 훈련을 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정말 그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다면 그러나 평소에는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의 한 가지 약점이 일단 화가 났다면 혼자서 막 펄펄펄펄 끓다가 온갖 소리 나다가 지푸레 꺾이는 스타일이라면 그죠? 예. 그리고 이 남자친구를 고치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능력을 조금 키워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막 소리 지르고 화가 나서 했던 그런 말들이 그냥 다 흩어지게 나한테 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객관화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해요. 훈련을 하면. 내가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막 그 굉장히 중심의 힘 그러니까 이렇게 폭풍이 아무리 이렇게 힘 몰아쳐도 우리가 태풍의 그 중심은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 상태를 찾아내주거든요. 그 상태를. 근데 그는 굉장히 그 깊은 평안함인데, 근데 그 평안함의 지점이 어떤지를 내가 딱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면, 뭐 그 다음에 막 주변에서 계속 막 찌르고 누르고 막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데도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시켜놓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서 아무 시끄럽게 떠들어도 온갖 소리 다 하고 펄펄 뛰어도 그게 나한테는 안 오는 거지. 이렇게 객관화해서 저 사람의 감정이구나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같이 휩쓸려 가지를 않게 되죠. 그럼 가라앉아 좀 있다가 또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가라앉고 나면 틀림없이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네, 뭐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남성들이 참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안 되죠. 이 강의를 지금 같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안 와 있어요? 네. 커플들은 같이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하고 커플인가? 놀래라.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같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이건 뭐 두 사람의 관계에 바로 지금 영향을 주는 주제들이라서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서로 좀 대화를 나누고 지식도 함께 나누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되죠.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타종교나 불신자들은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천국 들어갈 확신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나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